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으로 뢰 계홍 가수의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처우원은 어디에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변영화 가수가 부릅니다. 봄의 고향.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이번 순서에는 한웅 가수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우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리건 가수의 노래입니다. 뜻하지 않는 만남.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종입니다. 9월 10일 꽃피는 돈왕 상사나 예술연구와 응용전시회가 심수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는 대막 수호자, 모사와 문헌, 화훼작품과 장식무늬, 건축설계와 국내 중기, 일상 속의 불꽃, 돈왕의 아름다움 5개 부분으로 나누며 유명 예술가이며 설계가이며 교육가인 상사나가 돈왕을 지키고 전승하고 혁신하는 일생을 주선으로 상사나의 돈왕 모사, 화훼 스케치, 무늬 연구, 설계 응용 등 3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로써 상사나가 모사에서 연구로, 연구에서 창조로, 창조에서 생활로 나아가는 문화 전환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전시 기획자이자 상사나 작업실 창시자인 황현자는 상사나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돈왕을 알고 돈왕을 이해하며 돈왕을 좋아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수단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황현자는 전시는 과거 단순한 전시와 달리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취지를 두었는데 그 아름다움의 배후에는 국가의 힘, 사회가 기여한 긍정적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며 이로써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 문화의 두터움을 감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상사나가 어린 시절 장대천이 남긴 선묘 원고를 바탕으로 모사한 관무량 수경변 원본, 부친을 따라 모사한 사유보살, 연등보살 원본, 21살 때 아시아태평양 평화회의를 위해 설계한 평화비둘기 비단 두건과 경태란 대원반, 1997년 향항귀환을 기념해 창작한 영원한 자경화, 그리고 본인을 바탕으로 한 산화인형 문화창의 제품 등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1931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상사나는 돈왕연구원 초대원장 상서홍의 딸입니다. 12살 때 그녀는 부친을 따라 돈왕으로 와서 막고굴 벽화와 채색 조각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50년 귀국 후 그녀는 세중국 공예미술 교육 사업에 투신했습니다. 상사나는 민족적이고 과학적이고 대중적인 설계 리념으로 인민대회당, 민족문화궁, 수도극장 등 국가중점 공정의 장식과 설계를 주도하고 참여했습니다. 또한 중국 돈왕 역대 장식 문의 등 전문 서적을 출판했으며 중국 문학예술계 연합회 평생공로미술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꽃피는 돈왕은 상사나의 대표적인 전시 브랜드로 1914년 가동 이후 국내외 20여 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2월 13일까지 지속됩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특집 제11부 습균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향촌, 신비한 어젯날의 왕국 성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섬서 역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2026년 가장 아름다운 교원 마초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문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1부 습금평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표대 보고에서 18차 당대 이래 우리 당은 리론탐구와 리론혁신을 과감하게 진행해 중단 리론혁신 성과를 이룩했으며 그 성과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된다고 지적하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개괄했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 중요 사상을 장기적으로 견지하면서 부단히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하고 통달하고 실천하려면 우선 이 사상의 주요 내용으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관점을 깊이 파악해야 합니다. 이 중요 사상은 내용이 풍부하고 심오한 천리가 담겨있는 바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애교와 국방, 당과 국가와 군대 건설 등 여러 면에서 포함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이 중요 사상의 핵심 내용을 8개 명황으로 개괄하고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이 기초에서 10개 명황으로 확대하고 구체 내용을 조정해 더 충실히 했습니다. 10개 명확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 리론적 빌딩을 받쳐주는 조치의 부분으로서 이 중요 사상의 기본 골조가 됩니다. 따라서 10개 명확을 파악하면 이 중요 사상의 주요 관점과 기본 정신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개 명확을 깊이 있게 터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13개 방면의 성과와 결부시키고 연계시켜야 합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국정운영 리듬과 성과 및 경험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13개 방면의 성과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이 지도한 결과로서 일련의 중요한 독창석 성과로 이 중요 사상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13개 방면의 성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보다 더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행동 강령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종료 사상은 튼튼한 리론적 기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지도하는 과학적인 포치와 최상위 설계도 있는 바 이것이 바로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14개 견지입니다. 14개 견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름을 견지하며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견지하고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를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지하고 발전 과정의 민생을 보증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며 이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한나라 토지제도를 견지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14개 견지는 신시대 우리 당의 국정 운영에 중대한 방침과 원칙을 고도로 관계라고 과학적으로 개괄했으며 각이한 시기에 형성된 우리 당의 기본 강령, 기본 경험, 기본 요구를 통합해 발전시켰습니다. 14개 견지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이 종료 사상을 관찰하는 실천적 요구로서 신시대의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을 구성합니다. 셋째,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체계를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마크스주의 철학, 경제정치학, 과학적 사회주의가 관통되어 있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신시대의 다음과 국가 사업의 발전과 관계되는 일련의 중대한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를 깊이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한 데 기초해 신시대의 어떠한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어떠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어떻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어떠한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답하고 새로운 시야로 공산당의 집권법칙, 사회주의 건설법칙,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는 상호호응하고 서로 연계하면서 신시대의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총체적인 목표, 총체적인 임무, 총체적인 배치, 전략적 배치와 발전의 방향, 발전 방식, 발전의 원동력, 전략적 절차, 외부 조건, 정치적 보장 등 기본 문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며 논리가 엄밀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내적으로 통일된 과학적 이론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습권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터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를 서로 연계시키고 관통시켜 이 종료 사상의 기본 관점, 핵심 요의, 과학체계, 근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의 혁신 이론의 사상적 위력과 실천적 위력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이 종료 사상을 관찰 실시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생님의 향기.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신비한 어젯날의 왕국 성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예스럽고 소박하며 아늑한 성촌은 중국 시절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명총시기 마을의 축소판입니다. 명산 무이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성촌은 1000여년 전에 송나라 때 조성됐습니다. 조씨와 림씨, 리씨, 3대 성씨의 가문이 모여 사는 성촌에는 많은 유족들이 남아있습니다. 성촌의 명소로는 거월물루와 회계수제, 백지방, 홍봉묘, 리씨사당, 림씨사당, 조씨사당, 휘경루, 풍우정, 진사제, 신정, 나눈민가, 전후궁 등이 있습니다. 성촌은 사면의 성을 쌓고 북문인 회계수제와 동북문인 금병고조, 동남문인 경량류, 남문인 거월을 각광했습니다. 성 안에는 반들반들한 자갈을 깐 세 갈래 길이 장인 공자형으로 뻗어 있어 그 사이로 36갈래의 골목이 얼기설기합니다. 거리와 골목의 양쪽에는 배수시설이 있고 마을 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끌어들여 북남향과 동서향으로 흐르는 두 갈래 물길을 조성해 조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맑고 단맛의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사당과 절, 가옥들이 소박한 모습으로 첩첩합니다. 건물의 벽에는 벽돌 조각이 화려하고 건물 안의 기둥과 대들보에는 목각물이 즐비해 건축과 조각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성촌 마을 밖에 위치한 초년은 동안 지하에 묻혀있던 만월왕성 유적은 강남에서 가장 완整하게 보존된 한나라 때의 옛성 유적입니다. 산세에 따라 조성된 성과 성문, 성 안의 궁궐과 일반 가옥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실내 목욕탕은 국내 최초의 공중 목욕탕으로 급수도관과 배수도관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 밖에 4만 요점의 한나라 문화재는 2000여년 전에 벌써 아주 발달된 복근 기억의 금속 조조 기술과 도자기 기술을 보여줍니다. 왕성 요적의 동쪽에 민월왕성 박물관이 신축되었습니다. 사진과 문자, 실물 등으로 꾸며진 박물관은 2110년 전 남방지방 정권인 민월국이 홍성에서 멸망으로 향한 100여 년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한나라 건축물을 본따서 지은 박물관은 전시실 2개와 복도 2개로 되었습니다. 왕성 요족에서 출토한 많은 문화재들은 왕성

0: 통해 오젯날 흥망성쇠를 잘 보여주는 매개물입니다. 성촌 제2의 가문인 림씨 가문은 이곳에서 천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림가 사당은 성촌의 림씨들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결혼식을 올리며 집회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림가 사당은 사당의 유관 역사와 소박한 사당 건물, 현재 마시는 음식으로 내외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모이산 시골물 문화 관광을 체험하는 장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촌은 줄곧 장수의 마을이었습니다. 1617년에 지은 백세방은 바로 명나라 신종 황제가 성촌의 백세로인 조소원을 위해 지어준 문루입니다. 문의 양쪽에는 장수를 뜻하는 커다란 복숭아 숲이 놓여져 있습니다. 12개의 굵은 기둥이 받들려 있는 백세방은 문 3개 너비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방 모양의 지붕과 나비 모양의 대들보가 아주 장관이며 오늘날까지도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장수와 복을 의미하면서 이 백세방을 경유하는 습관을 지켜옵니다. 조씨 사당 중에 있는 고월 다방은 모두가 예스럽습니다. 명나라 때의 팔걸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역시 명나라 때의 탁상에 놓인 향긋한 차한들을 마주하면 오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촌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이 다방에서 차 한잔하면서 성촌의 유관 역사를 듣고 성촌만이 갖고 있는 고풍스러운 운치를 피부로 느낍니다. 성촌의 풍부한 전통 민속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좁미도입니다. 신부가 시집을 가기에 앞서 신랑 집에서 가져온 쌀을 되에 담아 머리 우럭구를 올려 친정 아버지나 오빠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신부가 가마에 오를 때는 친정 숙모가 신부를 안아서 가마에 태우고 친정집 흙이 묻지 않은 새 신발을 신부에게 신겨줍니다. 그 밖에 모이산 방언으로 펼치는 공연 또한 성촌에서 유명한 볼거리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 국화.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섬서역사박물관입니다. 섬서성 서안시 연탑구 소채동로 91호에 위치한 섬서역사박물관은 섬서역사문화를 수장하고 전시하는 중국 고대 문명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섬서역사박물관의 전시는 1944년 6월에 성립한 섬서성역사박물관입니다. 1949년 서안 해방 후 박물관은 수차 개명과 소속 단위 변경을 거치면서 선화여 서북역사문물진열관, 서북역사박물관, 섬서성박물관 등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20세기 70년대 관내 문물이 많아지고 전시청이 부족한 원인으로 주은대 총리의 지시 아래 1983년 섬서성 정부가 신관 건설을 가동했습니다. 1991년 6월 20일 우리나라 첫 번째 대형 현대화 국가급 박물관인 섬서역사박물관 신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섬서역사박물관의 부지면적은 6만 5천 평방미터, 건축면적은 5만 5천 6백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건축은 중앙이 전당이고 내 구석이 숭루인 당나라식이 궁전식 양식을 본따서 지었고 중축이 대칭되고 주체 건물과 종속 건물의 질서가 아주 정연합니다. 건물 색채는 흑백, 회색, 다색을 바탕으로 하고 중국 고전 궁정 건축과 정원 건축을 긴밀히 결부시켜 민족 전통과 지방 특색을 겸비하는 동시에 시대적 풍채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섬서 역사 문화를 수장하고 전시하는 중국 고대 문명의 예술의 전당으로서 섬서 역사 박물관의 수장 문물은 171만 7,950점에 달하고 그중 소중 문물로 선정된 것은 2만 1,000여점에 달합니다. 문물 시기는 상고시대 인류가 사용했던 간단한 석기부터 1840년 전 사회생활 속에 사용한 각종 용기를 망라해 시간 간격이 100만 여년에 달합니다. 문물의 수량이 많고 종류가 구전하며 품위와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중 상주시기 청동기와 역대 도자기용, 당나라 벽화, 금은기 네 가지 문물이 가장 유명합니다. 섬서 고대 문명이 관내의 핵심 전시입니다. 2018년 5월 18일 전면적인 개소를 거친 전시청은 면적이 4,600평방미터에 달하고 문명의 요람, 동방제구, 대한유풍 등 7개 단위로 나뉘어졌습니다. 전시는 3,000여점의 문물을 통해 섬서가 구석기 시대 초기부터 아편전쟁 시기에 이르는 발전 역사를 보여준 가운데 주, 진, 한, 당 등 시기의 휴황한 문명에 중점을 뒀습니다. 1층에 위치한 당나라 벽화 진품전은 20여 채 당나라 묘지에서 출토한 근 600폭의 정품 벽화들을 전시했습니다. 그중 당나라 시기 사회생활을 생동하게 묘사한 객사도, 마구도, 궁녀도 등 82폭의 벽화들은 1급품으로 선정된 소중한 문물입니다. 역시 1층에 위치한 대당의 보물 하가촌 출토 문물전은 1970년 하가촌에서 출토한 문물들을 전시했습니다. 천여점에 달하는 문물들은 각종 금은기, 화폐, 완전한 의학기구 등을 포괄해 당나라 생활 풍채가 아주 짙습니다. 2024년 5월 18일에 개방한 진안관에도 여러 멋진 전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안 문명 주제전은 진나라 병마용, 두호부 등 스타 전시품과 최초로 전시한 한나라 고선 등 730여점의 문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진안 문명 특별전은 도시와 기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고 황후 옥새, 도금은 대나무 마디 훈로 등 소중한 문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섬서역사박물관은 각종 문물 복구전, 임시전, 온라인 전시, 교류전 등 행사를 펼치면서 문물 복구 과정과 기회를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섬서역사박물관은 문화 전승과 교육면에서도 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2017년 교육부 첫진 전국 중소학생 연학실천 교양기지 명단에 편입되었고 선호하여 국가 1급 박물관, 전국 문명 단위 등 수많은 영예를 받으며 전국 방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박물관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산천.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6년 가장 아름다운 교훈, 마초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원래는 제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근 하남 청주의 체육교원 마초군이 2026년 가장 아름다운 교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조리 등 동아리를 구성하던 데로부터 카메라를 들고 단편 영화를 촬영하는 데까지 그는 무대를 어린이들에게 맡기고 춤과 카메라로 어린이들의 요년을 빛냈습니다. 마초군은 금사수학교의 체육교원입니다. 몇 년 전 그는 학교 동아리 학생들을 이끌고 미니 영상을 촬영하며 조리 등 운동을 하고 학교 일상과 결합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교사절 마초군은 2026년 가장 아름다운 교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영예에 그는 매우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저를 크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끊임없이 탐구하고 어린이들에게 더 많고 더 좋으며 더 재미있는 수업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이 용인은 마초군의 큰

직급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제가 춤을 정말 잘 춘다고 말합니다. 마초구는 작품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가 시야를 넓히고 인생의 가능성이 상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꿈을 좇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록할 가치가 있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창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 교육자로서 앞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교수법을 탐구하고 더 재미있는 영화 작품도 많이 창작하겠습니다. 마초군과 모용의 인연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중 때 그는 공연팀의 일원으로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우군은 국제무용대회 10강에 진출해 국가 2급 운동선수 영예를 얻었습니다. 춤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됐습니다. 2016년 대학에서 보디빌딩 치어리딩 전공을 졸업한 마초군은 체육교원으로 됐습니다. 검사 수학교원 후 그는 자발적으로 치어리딩 동아리 업무를 맡아 어린이들과 함께 기초 동작부터 연습했습니다. 당시 동아리에는 전문 장비가 부족해서 마초군과 어린이들은 빗자루, 물통, 의자를 훈련 도구로 삼았습니다. 학교 강의동 4층 모퉁이에 있는 200평방미터의 교실은 그들의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매일 오후 하교종이 울리면 어린이들은 가방을 메고 이곳으로 달려와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 선생님과 함께 저녁 8시, 9시까지 연습했습니다. 2018년 쇼리딩 대회를 통해 마초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춤과 어린이들의 학습 생활을 결합하고 이야기 줄거리를 더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체육 수업을 듣는 틈을 타서 빈 교실을 촬영장으로 쓰고 음향이 없으면 다른 교원의 미니 확성기를 빌려 쓰며 자신의 등장 처리가 되면 학생들에게 촬영사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빌린 낡은 카메라로 처음으로 촬영, 감독, 편집을 시도했고 여러 밤을 새워 마침내 첫 작품인 10분 휴식 시간을 완성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경력을 통해 그는 춤을 더 높은 수준의 단편 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마초군은 사비 5천여원으로 중고 카메라를 사고 인터넷 강좌를 통해 각본, 촬영, 감독, 편집 등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는 10부가 넘는 작품을 만들었으며 그중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대오 등 작품이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과정에서 점차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고 소심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고 무대에 서면서 눈빛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의 노력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는 그를 위해 전문 장비를 구입하고 보조팀을 꾸몄으며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촬영 현장에 찾아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춤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견지, 협력, 그리고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타인 눈에서 체육 수업은 비주요 과목이지만 그는 노력으로 수업의 꽃을 피웠습니다. 마초군은 금사소학교에서 10년 넘게 교편을 잡아오면서 조리등 팀도 여러 번 성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8명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100명의 성원이 있고 훈련실에는 상장과 트로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수업에서 무용은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고 몰입형 교육이기도 합니다. 단편 영화 학교폭력 반대를 촬영한 후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었고 물 길로 오기를 촬영할 때 병원에 사는 학생들은 홍기구에 들어가 자갈밭에서 뒹구는 경험을 통해 교과서에 나오는 홍기구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교실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가 한

0: 성직현 이름입니다. 그는 교과서 지식과 다양한 생활, 사회 화제를 춤에 녹여 학생들이 춤 연습과 연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바른 가치관을 쇼개했습니다. 마초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은 일을 하면서 배웁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설교식 교육보다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육은 결코 엄격한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여유로운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무심한 듯한 태도는 결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이어서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역사 인물은 동한 말기 정치가 조조입니다. 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동한말 정치가 조조의 자는 맹덕이고 태구, 오늘의 안희송 호현 출신이다. 조조의 원래 성은 하후인데 그의 부친 조숭이 어려서 대환관인 조동의 양자가 돼서 성을 조씨로 바꾸었다. 조조는 어려서부터 글에 능했고 무예가 출중했다. 조조는 독서를 결리하지 않았는데 특히 병법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손자 병법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책 중의 하나였다. 조조는 황건 봉기 병정에서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냈다. 그후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고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다. 한 헌제 용한 원년에 조조는 헌제 유럽을 옹립하고 태후와 소지를 죽인 후 스스로 상공으로 자처하면서 조정을 좌우지했다. 조조는 헌제의 이름을 빌어 북방의 할거 세력들을 평정해 나가면서 중국 북부 지역을 점차적으로 통일해 나갔다. 208년 성상위된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남하하여 선군과 유비 징벌에 나섰는데 선군과 유비 연합군에 의해서 적벽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213년 조조는 위공으로 자처하고 위나라를 세웠다. 216년 조조는 위왕의 자리에 오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했다. 조조의 모사인 순욱은 조조의 장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조조의 첫 번째 장점은 함지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용병술이다. 그는 사람을 중용할 때 무엇보다 능력을 중시했으며 일단 기용했으면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는 동용된 인재의 과거를 묻지 않았으며 학력이나 인품이 뒤떨어진 사람도 재능만 있으면 길을 펼 수 있게 했다. 조조는 적과 내통한 부하를 용서할 정도로 관대했으며 세인들의 험담이나 비방에 현혹되지 않았다. 이런 일화가 있다. 조조의 최대 업적이 하나인 오한 정벌대 일이다. 많은 신하들이 오한 정벌의 무모함을 말렸으나 그는 원정에 나섰다. 천신 만고 끝에 성리를 거둔 조조는 성으로 돌아와 정벌을 말렸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신하들이 겁에 질려 이 글유를 묻자 조조가 이렇게 말했다.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소. 만류하는 신하들이 있었기에 더욱 치밀하게 교육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소. 그들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오. 이 같은 용병술이 조조가 삼국 시기 선권과 유비보다 휘하에 많은 인재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두 번째 장점은 결단력과 임기 응변 능력이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확신이 서면 지체 없는 공격을 감행해 승리를 거두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에 대처하는 임기 응변도 뛰어났다. 세 번째 장점은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상벌 시행이다. 그는 법 집행에 예외를 두지 않았으며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히 구별해 처리했다. 네 번째 장점은 솔선수범과 검소한 생활이다. 평생을 말한장후에서 생활한 조조는 전투에 늘 솔선수범했으며 조략과 검소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 조조는 중국 역사상 둔제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인물로 이름이 높다. 후한 말기에는 오랜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지고 농민들이 요량이 길어올라 농업이 피폐해졌다. 조조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기구, 씨앗, 식량 등을 국가가 빌려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농산일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둔전관을 파견해서 농사를 지도 감시하고 수확한 농작물의 50% 이상을 국가에 바치도록 했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의 특징은 이른바 군농일치에 있다. 즉 황폐해진 농토를 군인들로 하여금 개발 경작하게 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면서 요사시에는 전장에 나가 싸우게 했던 것이다. 조조가 시행한 돈전제로 농민이 곧 군인이자 군인이 곧 농민이 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돈전제는 허족들이 대규모

규모의 토지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했다. 조조는 돈전제를 통해 군비를 조달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삼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조조는 그 당시 수준 높은 문학가였다. 그는 특히 악부시라 불리는 시문학 장르에서 뛰어났고 한 구절이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오은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조조가 활동한 시기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의 연호를 딴 건한 시대이다. 기재에 따르면 조조는 문학을 사랑해서 많은 문인들을 불러들였으며 두 아들 조비, 조식과 함께 시부 창작에 재능이 뛰어나 권한 문학을 크게 일으켰다고 평가되었다. 권한 문학의 특징은 문장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며 전란의 비참함을 노래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홍교운 감정을 담기도 한다. 정사 삼국지의 주소 부분에 따르면 조조는 낮에는 군사 전략을 궁리하고 밤에는 요교 경술을 읽으며 사색에 잠겼다고 한다. 또한 조조는 높은 곳이 오르면 반드시 시를 읊조리고 새로운 시가 나오면 음악에 맞춰 노래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조가 대단한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조조는 공전 건물을 짓거나 기계 설비를 만들 때 직접 설계도를 그리기도 했고 소예와 장기에도 능했다고 한다. 정사 삼국지의 위소 무지의 기편을 보면 조조가 손자 병법 관련 문헌을 널리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13편으로 엮은 것은 물론 그것을 해설하는 주석을 달아 후세에 조언했다고 한다.

네, 끝곡으로 가을 령가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룡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선진 제조 발전에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규모화하자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정설상 부총리가 제23회 중국 아시안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기획식이 우리나라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각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심화할 전망입니다.
1: 보도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선진제조업 발전과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지시에서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선진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해왔고 혁신력, 경쟁력, 종합실력이 뚜렷하게 강화됐으며 제조 강국 건설에서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발전 리듬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자주적인 통제 수준을 높이며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다그쳐 실물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확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선진 제조업 대회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선진 제조업 발전의 중대한 의의, 방향과 경로, 핵심 과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매우 강한 전략성, 지도성, 대상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확고히 관철 이행하는 한편 선진 제조 발전을 중요한 전략 과제로 삼아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꾸준히 성과를 쌓아 제조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스마트 제조를 주력 방향으로 삼아 발전 전략에서는 디지털 지능화 역량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기술 노선에서는 첨단화와 자주적인 역량에 더욱 중점을 두며 생산 방식에서는 친환경 저탄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적용 장면과 업태에서는 분야 간의 융합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제조업의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점 분야에 집중해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힘을 집중함으로써 선진 제조업의 혁신력, 경쟁력, 종합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혁신의 동력 엔진을 구축하고 기초 연구의 지탱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핵심 기술 난제 해결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해야 합니다. 신흥산업의 규모화 적용을 다그치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배치를 강화하며 전통산업의 혁신적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 행동을 깊이 전개하고 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역량을 강화해 지능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첨단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봉사형 제조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 확대하고 종류와 차원에 따라 품질 향상과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며 정책과 요소 공급을 확대해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첨단 제조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은 총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리강 총리의 연설 요구를 이행하며 선진 제조 발전에 대한 긴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실속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을 부각시키고 관건을 틀어지며 중점 산업망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새라운드 지능화 제조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산업체계 승격과 융합 발전을 다그쳐 재반과업의 관철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 기재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고 고품질 표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무질서하고 비리성적인 경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선진 제조업 발전의 양호한 생태를 힘써 마련해야 합니다.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강소성, 호북성 책임 동지들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오정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기획시, 신강 생산건설 병토안, 주황과 국가기관 관계 부문, 관련 인민단체, 주황이 관리하는 일부 금융기구, 기업, 주황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 제조업 분야의 관련 기업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주황 텔레비전 방송이 진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규모화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방송했습니다.
0: 제23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 및 중국 아세안 경영투자 정상회의가 17일 광서 남영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양측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습근평 조석은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건설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융합 발전을 강력히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승격 의정서가 발효돼 시행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이 주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지역 개방 수준의 전면적 향상을 추진하고 더욱 완비된 협력 기틀과 제도화된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통합 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역 투자 협력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해 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대하고 함께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신흥 분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힘담으로써 지역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제품 및 봉사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상호 연결과 소통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국제 6회 무역 신통로를 높은 수준으로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미얀마 부대통령 류소, 越南 상무부총리 팜지아투, 라오스 상무부총리 살름사이, 아세안 사무총장 카오 김 호룬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개막을 선포하고 내빈들과 함께 개막식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후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전시관을 둘러보고 참가기관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16일 오후 정설상 부총리는 류소, 팜지아투, 살름사이를 각각 접견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원수 간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 원칙으로 삼아 각국과의 고위층 교류를 긴밀히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인문 교류를 넓혀 더욱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정계 인사들은 중국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1대1로 공동건설을 추진해 쌍방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서에 머무는 동안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시안 국가 인공지능 응용 협력센터와 광서 핵심 금속 연구원을 방문해 인공지능 협력 발전, 생태환경 보호 관리 등 업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공문 보도 办公실이 17일 15차 5인은 전망계획의 출발 개를 주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관계자는 15차 5인은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의 심층 융합과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 분야 각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시청각 이용자 규모는 10억 9,900만 명에 달했고 네티즌의 일평균 시청시간은 200분을 넘었으며 업계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각 류형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심의, 방영, 봉사 등 각 단계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류건국 부국장은 15차 5기는 계획 기간에는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면서 기술은 사람을 위해, 기술은 창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청과 콘텐츠 생산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적극 지도하고 규범화해 혁신 장래에 촉도가 있고 규범적 발전에 경계가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건국 부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생성 제작 방송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상응한 표식을 붙여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단계와 완성된 작품 내용의 심의에서 반드시 사람이 직접 심사 검증해야 합니다. 제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료형별로 정책을 시행해 허용해야 할 부분은 혁신을 장려하고 지켜야 할 부분은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단편 드라마는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단편 드라마 이용자는 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단편 드라마 시장 규모는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개된 단편 드라마는 총 43만 편으로 지난해 전체의 13배였습니다. 그중 AI 드라마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국장 왕소량은 우리는 단편 드라마 우수작 창작 전파 계획을 심도 있게 시행하고 플랫폼이 실시 드라마 전용 코너를 개설하도록 지도하며 실제 자금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좋은 작품이 시장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AI 드라마는 발전이 빠르고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는 혁신 장려와 마지노선 수호를 함께 중시하며 AI 드라마에 콘텐츠 표시를 붙이도록 요구하고 플랫폼이 초상권 음성 사용 허가에 마지노선을 엄수하도록 추진해 전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방송, TV, 인터넷 시청각 작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문화무역과 국제전파에 중요한 영향으로 되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대변인 겸 부국장인 하표는 세계의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고 해외 수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표 부국장은 15차 5기는 계획 기간에 우리는 방송, TV, 인터넷 시청각에 국제 전파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 조치를 더욱 완비하며 각 방면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하고 해외 주류 매체와 네트워크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중국의 좋은 작품이 해외에서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17일 발표된 중국 해양발전지수 보고 2026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해양발전지수가 전년 대비 2.5% 상승해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해양강국 건설에서 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2025년 해양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해양 공정 장비 제조, 해양 약품과 생물 제품업의 부가 가치는 각각 전년 대비 10.2%, 6.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제조업의 지탱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부가 가치가 해양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달했습니다. 해양 선박 산업의 공업 경쟁력이 끊임없이 강화돼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국가해양정보센터 해양경제연구실 손석을 부주임은 2025년 해양어민의 1인당 순수입이 3만 8천 원에 달해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해주 제품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생산량은 3,860만 톤에 달해 1인당 해수 제품의 보유량은 27.6kg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전국 해양 관광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고 크루즈선 여객 수는 전년 대비 25.3% 증가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중점관측 해양과학연구기구의 개발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양장비 제조, 해상풍력발전, 해양약품과 생물제품업의 신흥

0: 산업을 둘러싼 산업화 투입이 부단히 증가돼 다원화 투자 용자 플랫폼이 다그쳐 형성됐습니다. 손석을 부주임의 속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용솟음쳐 나오면서 심해 탐사, 해양 신에너지, 디지털화, 지능화 등 기술 장비들이 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손석을 부주임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16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완성 시스템의 시범 응용공정 프로젝트인 삼엽 영항호가 일체형 조립을 완성했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천연가스 수화물 시추구역 지층공간 시추관측 시스템이 남해 1200m 이상의 수심 해역에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혁신의 효과성이 계속해 강화됐습니다.
1: 제48회 세계기농대회가 곧 상해에서 개막합니다. 현재 대회 준비는 막바지 단계 진입했습니다. 64개 종목의 시설 구축 자재는 모두 반입됐고 경기장 기능실과 작업대 구조물 설치도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각종 시설 장비에 최종 시 운행이 들어갔습니다. 상해 국가회의 전시센터에 들어서면 8개 경기장과 약 21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관 안에서 직원들이 마지막 장비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사무집행국 경리부의 고잠범 부부장은 기자에게 대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리한 기반시설 물품 목록이 무려 13,088종, 약 100만 점에 달하며 정밀기기부터 작은 라사 하나까지 모두 확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전봉 부부장은 전문 부문과 경기장 경리 그리고 후원사 등 관련 단위를 조정해 함께 개봉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회 진행 과정에서 물품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와 개인 봉사 구역에서 호텔 접수 종목의 호텔 불연투 장면은 실제 호텔 환경을 모방하도록 기본적으로 구축을 마무리했으며 패션 기술 프로젝트에 사용될 재봉틀 등 장비는 육속 설치 중입니다. 사회와 개인 봉사 구역 현장 분담 리효결 경리는 미용 종목에는 사진 한 장만 촬영하면 헤어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해주는 장비가 마련돼 선수 디자이너의 스타일링 작업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양 요리 조리와 레스토랑 봉사 두 종목을 최초로 결합하여 일반 식당의 실제 환경에 더 부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장의예술과 패션 구역 현장 분담 진경 경리는 경기 관람 체험을 높이기 위해 화예 종목의 검은 별빛 광 흡수 배경을 특별 적용해 선수의 작품이 조명 아래 더 돋보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관련 종목에는 외부 전시용 화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더 이상 선수들이 컴퓨터를 바라보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3D 모델링 등 디자인 결과물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생성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경 경리는 우리는 세계기능기구의 경기시 선수 좌석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면적과 시설 장비 배치, 선수 사용 시 동선까지 모두 세계기능대회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전 세계 선수들 모두 이 경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중앙방송총국이 17일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중앙방송총국은 이번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의 중국 대륙과 오문지구 독점 전 미디어 권리와 독점 부문 허가 관리를 보유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과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무역일치화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금지 및 제한 상품 목록을 공식 발표하여 품목별 규제 규정을 세분화하고 업종의 규정 부합 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다졌습니다. 해당 부문 장관 샤카리예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거래 규모가 2020년에 4,760억 통계에서 2025년 3조 9천억 통계로 급증했습니다. 정가류는 7배 넘었고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소비의 빠른 확대는 카자흐스탄 경제성장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디지털 기초시설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보급률은 92.9%이고 소셜미디어 활성 사용자 비중은 75.7%입니다.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당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봉사를 구매한 국민의 비중은 32.1%로 약 3명 중 1명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품목별로 보면 의료, 신발, 스포츠 용품이 71.3%의 구매률로 1위를 차지했고 식품이 45.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각각 33.2%를 차지했고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등 세부 분야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최근 몇 년간 국가 전자정무 플랫폼 봉사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봉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업계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다그쳐 주민들의 일상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불 카드 이체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등 디지털 결제 방식의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배송 수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창고 물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배송체계의 품질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10개의 물류센터를 구축했으며 수도 아스타나와 최대 도시 알마티에 대형 창고 배송센터를 조성해 상품 회전과 최종 배송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스타나와 알마티에 주문 보관 및 처리센터 세 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며 총 면적은 29만 1,000평방미터, 총 투자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합니다. 완공 후에는 주변 지역의 배송 처리 속도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전자상거래와 물류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정공사와 중국 원통택배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했는데 일평균 업무량은 이미 3만 건에 달하고 택배 네트워크는 전국 3천여 개 거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알마티주의 천치항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량측은 물류 정보 시스템 연계, 복합 운송, 종합 환적 센터 및 최종 거점 구축 등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우정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동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시장을 겨냥한 카자흐스탄판어 러시아어판 경동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 공간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경제 발전이 자국의 소비 디지털

0: 조난이라는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 물류 중추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경 간 무역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류 기초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정치 지원 환경이 최적화됨에 따라 가자흐스탄 전자상 거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흐스탄 정부는 2029년까지 전자상 거래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8.5%까지 끌어올려 현지 제조업과 소매 봉사, 중소기업이 더 넓은 지역 시장에 진입하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가자흐스탄의 전자상 거래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과 가자흐스탄 전자상 거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0: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0: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변강의 풍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화를 이루어내는 내몽골 얼군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북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비전 실현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첫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하고도 장엄한 날입니다. 우리는 전당 및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빛나는 노정을 돌이켜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앞날을 전망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고자 이 자리에서 성대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당주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열렬한 명절의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인민을 대표해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우리는 중화의 대지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드높은 기세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동지들, 벗들, 세계적으로 중화민족은 5천여 년의 유구한 문명 역사를 이어오며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 불멸의 기여를 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되면서 중화민족은 나라가 굴욕을 당하고 인민이 고난을 겪고 문명이 매몰당하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 됐습니다.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중국인민은 용감히 반항에 나섰고 애국지사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성지로했습니다. 태평천국운동, 무술변법, 의화단운동, 신해혁명이 잇따라 일어났고 다양한 구국 방안이 잇따라 제기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구국운동을 선도할 새로운 사상과 혁명 역량을 결집시킬 새로운 조직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10월 혁명의 포송이 울리면서 막스 레닌주의가 중국에 전파됐습니다.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위대한 각성을 하고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의 노동운동이 긴밀히 결부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대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탄생한 것은 천지개벽의 대사변으로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발전 방향과 행보,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전도와 운명, 나아가 세계의 발전 추세와 발전 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된 그날부터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진행한 모든 분투, 모든 희생, 모든 창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백절불굴의 의지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북벌전쟁,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해방전쟁을 치르면서 무장혁명으로 무력에 의한 반혁명을 반대,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라는 세계의 큰 산을 뒤엎고

0: 창건했으며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실현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로 우리는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처해 있던 구중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산산이 흩어진 모래알과도 같던 구중국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열강들이 중국에 강요한 불평등 조약과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철저히 폐지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를 향해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인민은 일도섰고 중화민족의 유린을 당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여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병강의 풍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화를 이루어내는 내몽골 얼군시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군화가 굽이굽이 흐르는 내몽골 자치구 얼군시 몽골 실류 소목 실류촌은 온통 금빛으로 물든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층층이 우거진 숲은 금빛으로 물들고 초원은 점차 누렇게 변해갔으며 들판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때면 많은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위치해 있는 실류촌은 삼림, 습지, 초원이 함께 어우러져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합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재배업에 의존해 산업구조가 단일했고 주민 상당수가 외지로 나가 일하면서 마을 공동화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지켜본 몽골 실류소목 림강생산대의 당지부석이 우덕생은 예전에는 마을이 소득이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민박집과 식당을 차린다면서 성수기에는 숙소를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류촌 동북 방향에는 오락계장원이라는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책임자로서 전일민은 이곳에 1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팀을 이끌어 평범한 농경 작업 거점을 유명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국경의 강을 가진 우리가 기후도 쾌적한 좋은 환경에서 자연의 산수를 지속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지 내 과학보급 재배단지에 들어서면 갖가지 특색 과일과 채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농경 체험 학습과 수확 체험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온실 비닐하우스에는 공루와 채소, 과일 작물을 재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사교실도 운영합니다. 재배단지 직원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곡식과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광지에는 강가 카페 같은 특색 프로젝트도 구축하여 국경 풍경, 농사 체험 학습, 레저 오락을 결합함으로써 현지 문화 관광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몽골 실류 소목의 부소 목달인 장정은 수목에는 현재 420여 개의 관광업 경영허가 있고 매년 연인수로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실류촌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해 주었습니다. 관광지는 수확 관리와 보호, 관광 봉사, 특색

0: 음식업 등 약 150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관광지 내 레바 체험관 등은 모두 현지 농목민 가구가 직접 생산한 과일과 채소, 가축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제품의 직접적인 유통 판매 통로를 열었습니다. 또한 유채 자원을 활용해 정밀하고도 심층적인 가공을 진행하고 특색 문화창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전일미는 외지에서 생활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발전하기로 선택했고 현지 유휴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현지 취업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반원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21년에 절강성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문화관광 홍보 보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원량은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고향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문화, 관광의 융합은 풍경을 수익으로 바꾸는 효과를 낳고 부가유채대두과학혁신센터는 현지 농업의 과학기술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었습니다. 부가유곡 프로젝트 과학기술시험장의 장춘현 소장은 고위도 유지작물 6종에 최적화된 천연시험장인 이곳은 배육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많으며 기름 함량이 높은 유채의 우량 품종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은 이미 여러 우량골간 교배친을 선발 육성했고 일부 신품종은 증산폭이 40%를 넘었으며 여러 품종이 국가와 자치구 구역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시험장은 러시아와 몽골국의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경 간 협력을 추진하고 북아시아 한랭지역 농경지에 적합한 유지작물 품종을 선별하여 유지작물 공급 안보를 위한 종자자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장춘년 소장은 관광객이 현대 농업과학기술을 보고 육종 이야기를 요약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험장은 과학보급 참관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시험밭에 들어가 품종 비교 시험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군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한 이 국경마을은 새로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북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비전 실현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유럽 북극 정상회의가 13일부터 14일까지 핀란드 북부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유럽 동맹이 북극 지역에서 전략성과 주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며 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의는 핀란드 올포 총리가 주재하고 독일 메르츠 총리, 단마르크 프레데릭센 수상 등 유럽 각국 정상들과 유럽리사회 코스타 의장, 유럽동맹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카라스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유럽동맹의 공동 북극 정책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럽동맹 집행위원회는 올가을 새로운 북극 전략과 행동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를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유럽 동맹의 북극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군사 기동성, 국경 간 상호 연결성 그리고 유럽 동맹 최북단 지역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역 상황 인식, 위성 활용과 정보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육지와 해상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며 나토와의 조율과 상호 보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스타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동맹이 2021년 북극 전략에서 확정한 기후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협력 등 우선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이 유럽과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동맹은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단마르크 등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프레데릭센은 14일 단마르크, 그린란드, 미국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자신은 해결 방안을 찾는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타와 칼라스는 단마르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유럽의 북극 안보 요구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를테면 범대서양 협력을 통해 방어를 강화하려 하면서도 그린란드 문제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관련 이견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 의존과 자국 리익 수호 간의 모순은 유럽 동맹의 북극 상호 관련 행동 여지를 계속 제한할 것입니다. 안보 요구 외에도 유럽 동맹은 북극 지역에서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성명은 핵심 원자재, 공간 기술, 해상 운송, 상호 연결성, 관광 등 분야에서의 발전 기회를 열거했습니다. 다만 유럽 동맹이 정책 주장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실현하려면 자금과 조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북극 프로젝트가 우선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회원국들이 출자 규모와 비용 분담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유럽 동맹의 북극 참여 확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5: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5: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5: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5: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점검합니다. Hello. 사업이 무너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게가 넘어가고 통장이 비었을 때 그는 도망치는 대신 거래처를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지키느라 몇 년을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약속한 날짜만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자 먼저 손을 내민 건 예전의 거래처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기한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건 그의 사업이 아니라 그의 말이었습니다. 존마키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켜낸 행동이었습니다. 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 벌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돈은 좋은 날의 재산이고 신용은 무너진 날의 재산입니다. 네, 오늘 지킨 작은 약속이 내일 우리를 일으키는 미천이 될 겁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중성의 외침, 평생의 응답, 길림성 옹군 우속 옹종 애민 사업 선진개인 두병권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필부지용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제도, 공간계획체계, 자원총량관리 및 전면적 조략제도, 자원요상사용 및 생태보상제도, 환경정비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시장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0: 책임총 제도 등 기초 제도를 좀차 구축하여 종국특색 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 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 역할을 하는 제도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주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 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총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추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문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개혁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 기능을 통합 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 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생태환경부를 구성하여 각 관계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생태환경보호 직책을 통합하고 생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직책을 동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측,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측,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환경 품질 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염물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면적인 조략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 토지 조략 사용제도, 소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환경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상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종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무용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무용 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 종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무용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종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이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좀 많게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전을 주목해봅니다. 네, 체제의 굴레를 벗어 던져야만 비로소 지능의 동력을 분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 직결의 주요 플랫폼이자 프로젝트 건설의 주전장인 길림성 연변조선적 자치주는 자치 개혁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 본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생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전자치주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8월 17일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연변 선도식품유한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설비가 고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4톤 용량의 대형 모균 탱크 20여 개가 줄늘어니 늘어서 있고 멸균기, 균질기, 전자동 주입기 등 지능화 설비가 가지런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종횡으로 교차된 밀폐관이 전반 생산 라인을 연결시켜 무접촉식 작업을 실현했습니다. 회사 장남박 이사장에 따르면 전에는 감주 1톤을 빚으려면 7명에서 8명이 일주일가량 작업에 매달려야 했는데 지금은 하루 생산량이 30톤에 이르고 6명의 작업 일꾼으로 충분해 생산 능력과 품질이 동시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회사는 16년간 감주 생산에 주력하면서 5차례 갱신과 승격을 거쳐 현대화 표준화 작업장을 개설하고 현재 8갈래 선진적인 전자동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45가지 특색맛 제품을 연구개발 출시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현재 제품은 동북 삼성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다음 단계는 북경 전진 하북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여 내 연변 특색의 감주가 동북을 벗어나 전국으로 향하게 할 다산입니다. 네, 장남박은 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해 신심을 내비쳤습니다. 네, 연변 선도식품 요한회사는 연결 국제공항 경제개발구에 입주한 후 정책 신청, 발로 확장 등 면에서 개발구의 맞춤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개발구에서 체제 계약을 심화하고 본업에 발붙여 기업을 위해 봉사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네, 연길 국제공항경제개발구 당정방공실 포수임 고림양은 금융봉사, 시장 확대, 살뜰 보장 등 3개 면으로부터 기업의 혜택을 돌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접목 플랫폼을 구축하여 7개 우수 기업에 은행 신용한도 2천만 원을 쟁취해주고 또 기업을 위해서 장려 보조자금 150만 원을 신청 지급해 기업의 용자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기업 성장이 개혁 발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개혁 전 연변 각급 각 요형 개발구와 기능구는 14개로 국가급 성급 개발구 12개, 국가급 기능구 2개를 포함했습니다. 일부 개발구의 배치가 분산되고 직능이 범위를 초과하고 효능이 부족한 등 단점에 비추어 자치주는 기구 간소화, 직능 재정립, 산업 승격, 요소 보장 등면에 초점을 두고 정돈과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중심을 산업 발전이라는 주업으로 회복시켰는데 개혁 정돈의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통합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산만한 발전 모식을 단호히 배제했으며 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기구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를 개발구 관리 목록에서 퇴출시켜 전 자치주의 개발구 수를 12개로 줄였습니다. 요효자산 활성화를 요형별로 추진하여 국유자산의 배치와 사용 효율을 높였습니다. 사회사무 분리 임무 또한 순차적으로 실행해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 연길 고도신기술 산업개발구의 보건건강봉사 직능분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직능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 개발구에서 산업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봉사를 최적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구 간소화 통합은 단지 기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품질 발전에 효능을 더해 주었습니다. 기구 편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발구의 주요 책임, 주업에 초점을 두고 내부기구 설치를 최적화하고 2급 내부기구를 전면 폐지해 관리 등급을 간소화하고 인원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개혁을 거쳐 전자치조 개발구 관리기구를 11개에서 10개로 줄여 경제료 내부기구의 비율을 88%에 도달시켰습니다. 또한

인사 보수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전문 개혁 방안과 근무지 설치, 성과 평가, 보수 분배 등 다섯 가지 보조 세책을 발표해 고착된 모식을 타파하고 간부 대우의 사업 열성과 창업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산업의 질을 높이고 요소 효율과 봉사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연변자치주는 개발구 산업 총적 배치 지침을 과학적으로 편승하고 각 개발구의 주도 산업과 보조 산업을 다시 확정해 산업 구도와 발전 방향을 한층 더 명확했습니다. 요소 보상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개발구의 재정, 토지, 자산, 채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토지 양도금 관리 방법과 공업용지 표준지 개혁 방안을 내오는 등 요소 보상 강화를 통해 개발구의 혁신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한 이양 개혁 또한 정밀하게 실행해 여러 개발구의 직능 위치와 산업 특색에 따라 개발구마다 한 가지 정책의 차별화된 관리, 책임 배당을 실시하고 보류, 반환, 이양할 경제 직능 사항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산업 발전에 옥토를 다졌습니다. 네, 고질적 폐단을 타파해야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고 조업의 팔부채야 산업을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연변에서는 기업의 오염 해소부터 지적 산업단지 육성까지 기존 자원 활성화부터 신규 프로젝트 집결까지 개혁이 내놓은 성과가 그림없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출발한 여러 개발구는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수립하는 본진의 기세로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지능 발전의 길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종성의 외침, 평생의 응답, 길림성 옹군 우속 옹정 예민 사업 선진 개인 두병권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영여원에서 한 중년 남성이 로 전사의 무릎을 정성껏 안마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부드럽고도 차분하며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진심이 배어 있습니다. 로 전사들을 보살피는 이는 바로 퇴역군인 두병권입니다. 퇴역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군인으로서의 충성과 조심은 여전히 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983년 18세 두병권은 조국에 한몸 바치겠다는 뜨거운 포부를 안고 입대하여 장춘 모 부대 공병령의 전사가 됐습니다. 5년의 군 생활 동안 국방공사와 홍수구조 등 험난한 임무가 닥칠 때마다 그는 항상 명령에 즉각 응했고 앞장서서 달려나갔습니다. 1984년 이른 봄, 갈바람이 휘몰아치는 내몽골 초원에서 두병권은 부대를 따라 국방공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장기간 혹독한 야외 노동에 젊은 전사들의 다리가 시큰거리고 뻣뻣해졌지만 그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85년 송화강 구태 구간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닥치게 됐습니다. 두병권이 소속된 주교련은 밤새 비해 주민 대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며칠 동안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그다 보니 뼈를 파고드는 냉기에 사지가 얼어들었고 물에서 나온 후에도 오랫동안 제대로 서 있기가 오열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며 두병권은 차분한 어조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국가와 인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 힘들거나 고생스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대에서 힘차게 외친 총상은 그 후 그의 평생에 걸친 응답이 되었습니다. 1998년 두병권은 영예롭게 퇴역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복은 벗어도 군인의 정신은 빛바래지 않으며 신분은 바뀌어도 초심은 변치 않겠다고. 그는 부대에서 익힌 부식 방지, 보온 기술로 창업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야외 작업과 물속 구조 작업 때 남긴 부상은 나이가 들수록 악화됐습니다. 관절은 거듭 붓고 쑤셨으며 밤마다 식은 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른쪽 다리는 굽혔다 펴기가 어려워졌고 고동마저 점차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병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형 두병경의 덕분이었습니다. 형은 두씨 가문에 6대째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양생법을 활용해 날마다 약초를 이용하고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종성 끝에 두병권의 몸은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병고를 직접 겪은 두병권은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는 골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병강을 지키는 전사들,
부상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퇴역군이 그리고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대대로 조내원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소박한 초심 하나로 2010년 두병관은 형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장백산의 천연 중약재를 활용하고 전통 요법을 계승하며 장인 정신으로 대중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네, 두병관이 평생 옹군노석 옹정애민 공익사업과 건강지원사업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힌 계기는 2020년에 한 차례 무료진찰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도무지 한 양로봉사기구에 초청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로전사들과 노인들은 만성 풍습 골과 질환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이 부어올랐고 어떤 이는 손가락이 굳어 움츠러들었으며 어떤 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지긋한 조선족 노인이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두병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병관은 노인을 부축에 자리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바지단을 걷어올렸습니다. 노인의 두 무릎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오랜 병증의 흔적이 명료했습니다. 약을 손바닥에 도로 문지르며 온기를 더한 그는 부드럽고도 정성스런 손길로 무릎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는 서툰 한어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동무, 손이 참 따뜻하구만. 마음까지도 포근해지요. 그날 두병관은 줄지어 기다리는 로인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한 노인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언제 오겠소? 두병관은 정중하게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 두병관은 생활이 어려운 전사들을 위해 무료로 건강관리를 해줬습니다. 그에게 군인을 옹호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며 약소 군체를 지원하는 일은 언제나 최우선이었습니다. 네, 기업의 성장이 더디더라도 로전사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병고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는 민정국, 퇴역군인 사무국 등 부문에 적극 협력하며 전주의 영예원, 영예군인 병원, 복지원과 재활 중심을 오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 5천여 명의 퇴역군인, 독거로인, 장애인들에게 무료 건강관리를 제공했으며 500여만 원 상당의 보건용품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 군영 방문 활동을 펼쳐 일상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장병들의 근골격 손상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 지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두병관은 그들은 국가의 평안을 수호하고 나는 그들의 건강을 지키리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대대로 내려온 비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두병관은 연구에 몰두하고 과감한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기업을 이끌고 장백산 지역의 민간 고전 처방과 전통 치료술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했으며 풍부한 종약제 자원을 토대로 풍습골과 질환, 타박상 등 흔한 질환의 처방을 지속적으로

시작된 려성입니다. 이제 곧 환갑을 앞둔 두병관은 제2차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퇴역군인에게 2시 고전치료수를 무료로 전수하여 그들의 창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적 우세를 활용해 장백산 자연경관과 두만강 변경 풍경을 기반으로 한 건강 관광 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무형문화유산과 건강양생산업 두 가지 옹호 공익사업이 심층적으로 융합되는 장으로 될 예상입니다. 네, 입대 당시의 힘찬 외침은 중성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었고 퇴역 후 이어진 공익행보는 당과 인민에 대한 또 한 번의 굳건한 응답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짝필, 산의 부, 갈지, 날릴 용, 필부, 지용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필부의 용기, 지략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혈기에만 의지하는 작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네, 춘추시대의 월나라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월왕구천은 모진 수모를 다 겪었으며 월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천은 이 원수를 꼭 갚으리라 결심하고 월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제 주제를 몰라 월나라와 촉을 지었고 결국 패선했습니다. 무수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는 나의 옷보입니다. 내가 개과천선하도록 백성들 모두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어 구천은 솔선수범하여 검소한 생활을 하고 직접 밭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심은 곡식이 아니면 입에 대지 않았고 아내가 천을 짜서 만든 옷이 아니면 입지 않았습니다. 또 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백성들의 리익을 충분히 고려했고 백성들이 싫어하면 이를 취소했으며 백성들이 부족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은 수성 보완했습니다. 생산을 촉진하고 출산을 권장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했으며 10년간 조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펴니 백성들의 살림이 점점 윤택해지고 집집마다 3년치 식량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구천에게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월나라 백성들은 주군을 마치 부모와도 같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반드시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 하고 신하된 도리로 모두가 주군의 원한을 풀려고 합니다. 하여 오나라와 싸운다면 그 누군들 죽을 힘을 다하지 않겠나이까. 오나라와 결전을 치를 수 있도록 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구천은 오나라와 싸울 시기가 성숙되었음을 알고 백성들의 정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훈시를 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현명한 국왕은 그 군졸이 저금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품행이 좋지 않을까 공을 탐해 무모하게 진격하거나 전장에서 도망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지금 오왕 부차는 수많은 종류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품행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으며 자신의 군사가 인수가 적다고만 말한다. 작전에 있어서 인원수의 많고 적음이 제일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오나라를 멸하려 한다. 나는 너희들이 일세 혈기와 용기로 필부지용 방식으로 싸우기를 바라지 않으며 모두가 명령에 따르고 함께 행동하기를 명한다. 목숨을 걸고 적을 베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전장에서 도망치는 자는 온벌을 받을 것이다. 네, 백성들은 부자 간, 부부 간, 형제 간에 서로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 어느 군주가 우리의 왕처럼 백성들에게 이처럼 많은 은혜를 베푼단 말인가. 우리 어찌 이런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는가. 네, 기원전 473년 월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켰으며 오왕 부차는 자살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필부지용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증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0: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뇌출에는 뇌혈관이 파열되면 혈액이 새어나와 뇌조직을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병이 갑작스럽고 흔히 심한 두통, 구토, 의식장애가 나타나며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뇌출혈과 뇌경색은 모두 뇌졸중에 속하지만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혈관이 발열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막힌 것이므로 응급처치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모두 중풍이라고 통칭하곤 합니다. 네, 사실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 기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내려가면 뇌출혈은 1년 중 많이 발병하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주요 원인은 날씨가 추워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이며 특히 고혈압 환자는 혈관벽의 탄성이 떨어져 혈압 조절이 불안정하여 뇌출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뇌출혈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네, 첫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입니다.

뇌출혈은 보통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데 이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혼수, 혼란, 몽한 상태 또는 졸림 등과 같은 의식 수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팔다리 한쪽이나 양쪽에 무기력감, 저림, 마비 또는 감각 소실이 나타납니다. 언어장애, 이해장애, 안면근육마비, 안구운동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네, 때로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됩니다. 네, 뇌출혈은 흔히 혈압 상승을 일으켜 두통, 메스꺼움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나 불규칙적이고 또 기타 심장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 한쪽 얼굴이나 몸의 근육에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상술한 증상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나타나면 반드시 응급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서기가 선진 제조 발전에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며 규모화하자란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정설상 부총리가 제23회 중국 아시안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기획식이 우리나라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시청각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심화할 전망입니다.
1: 보도요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최근 선진제조업 발전과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지시에서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의 선진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해왔고 혁신력, 경쟁력, 종합실력이 뚜렷하게 강화됐으며 제조 강국 건설에서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새로운 발전 리듬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의 방향을 견지해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산업사슬의 자주적인 통제 수준을 높이며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다그쳐 실물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확대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선진 제조업 대회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선진 제조업 발전의 중대한 의의, 방향과 경로, 핵심 과제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매우 강한 전략성, 지도성, 대상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확고히 관철 이행하는 한편 선진 제조 발전을 중요한 전략 과제로 삼아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꾸준히 성과를 쌓아 제조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합니다.

0: 리강 총리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스마트 제조를 주력 방향으로 삼아 발전 전략에서는 디지털 지능화 영역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기술 노선에서는 첨단화와 자주적인 역량에 더욱 중점을 두며 생산 방식에서는 친환경 저탄소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적용 장면과 업태에서는 분야 간의 융합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제조업의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점 분야에 집중해 종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힘을 집중함으로써 선진 제조업의 혁신력, 경쟁력, 종합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혁신의 동력 엔진을 구축하고 기초 연구의 지탱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핵심 기술 난제 해결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심화해야 합니다. 신흥 산업의 규모화 적용을 다그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배치를 강화하며 전통 산업의 혁신적 성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제조 행동을 깊이 전개하고 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역량을 강화해 지능형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첨단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봉사형 제조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 확대하고 종류와 차원에 따라 품질 향상과 성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며 정책과 요소 공급을 확대해 양호한 발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첨단 제조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은 총화연설에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리강 총리의 연설 요구를 이행하며 선진 제조 발전에 대한 긴박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실속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점을 부각시키고 관건을 틀어지며 중점 산업망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새 라운드 지능화 제조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산업체계 승격과 융합 발전을 다그쳐 재반과업의 관철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 기재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고 고품질 표준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무질서하고 비리성적인 경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선진 제조업 발전에 양호한 생태를 힘써 마련해야 합니다.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강소성, 호북성 책임 동지들이 교류 발언했습니다. 오정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단독기획시, 신강 생산건설 병토안, 주황과 국가기관 관계 부문, 관련 인민단체, 주황이 관리하는 일부 금융기구, 기업, 주황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 제조업 분야의 관련 기업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주황 텔레비전 방송이 진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 규모화하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방송했습니다.
0: 제23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 및 중국 아세안 경영투자 정상회의가 17일 광서 남영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대회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는 양측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습근평 주석은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3.0판 건설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융합 발전을 강력히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시안 자유무역지대 3.0판 승격 의정서가 발효돼 시행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이 주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 가지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지역 개방 수준의 전면적 향상을 추진하고 더욱 완비된 협력 기틀과 제도화된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통합 대시장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역 투자 협력의 질적 향상과 성격을 추진해 협력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대하고 함께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신흥 분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힘담으로써 지역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 제품 및 봉사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상호 연결과 소통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국제 6회 무역 신통로를 높은 수준으로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미얀마 부대통령 류소, 越南 상무부총리 팜지아투, 라오스 상무부총리 살름사이, 아시안 사무총장 카오 김 호룬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개막을 선포하고 내빈들과 함께 개막식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후 정설상 부총리는 박람회 전시관을 둘러보고 참가기관 책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16일 오후 정설상 부총리는 류소, 팜지아투, 살름사이를 각각 접견 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원수 간의 중요한 공감대를 근본 원칙으로 삼아 각국과의 고위층 교류를 긴밀히 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인문 교류를 넓혀 더욱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세계의 번영과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정계 인사들은 중국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각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해 쌍방인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서에 머무는 동안 정설상 부총리는 중국 아시안 국가 인공지능 응용 협력센터와 광서 핵심 금속 연구원을 방문해 인공지능 협력 발전, 생태환경 보호 관리 등 업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 공문 보도 办公室이 17일 15차 5인은 전망계획의 출발 개를 주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관계자는 15차 5인은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의 심층 융합과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넷 시청각 분야 각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시청각 이용자 규모는 15억 9,900만 명에 달했고 네티즌의 일평균 시청시간은 200분을 넘었으며 업계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각 류형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심의, 방영, 봉사 등 각 단계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류건국 부국장은 15차 5기는 계획 기간에는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면서 기술은 사람을 위해, 기술은 창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청과 콘텐츠 생산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혁신적 응용을 적극 지도하고 규범화해 혁신 장래에 촉도가 있고 규범적 발전에 경계가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건국 부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생성 제작 방송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상응한 표식을 붙여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단계와 완성된 작품 내용의 심의에서 반드시 사람이 직접 심사 검증해야 합니다. 제도와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료형별로 정책을 시행해 허용해야 할 부분은 혁신을 장려하고 지켜야 할 부분은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단편 드라마는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단편 드라마 이용자는 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 단편 드라마 시장 규모는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개된 단편 드라마는 총 43만 편으로 지난해 전체의 13배였습니다. 그중 AI 드라마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국장 왕소량은 우리는 단편 드라마 오수작 창작 전파 계획을

0: 심도 있게 시행하고 플랫폼이 실시 드라마 전용 코너를 개설하도록 지도하며 실제 자금을 투입해 지원함으로써 좋은 작품이 시장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AI 드라마는 발전이 빠르고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는 혁신 장려와 마지노선 수호를 함께 중시하며 AI 드라마에 콘텐츠 표시를 붙이도록 요구하고 플랫폼이 초상권 음성 사용 허가에 마지노선을 엄수하도록 추진해 전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방송, TV, 인터넷 시청각 작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문화무역과 국제전파에 중요한 영향으로 되었습니다.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 대변인 겸 부국장인 하표는 세계의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하고 해외 수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표 부국장은 15차 우기는 기획 기간에 우리는 방송, TV, 인터넷 시청각에 국제전파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 조치를 더욱 완비하며 각 방면의 자원과 역량을 통합하고 해외 주류 매체와 네트워크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중국의 좋은 작품이 해외에서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1: 17일 발표된 중국 해양발전지수 보고 2026에 따르면 2025년 중국 해양발전지수가 전년 대비 2.5% 상승해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해양강국 건설에서 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2025년 해양 신흥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해양 공정장비 제조, 해양 약품과 생물 제품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전년 대비 10.2%, 6.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제조업의 지탱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부가가치가 해양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달했습니다. 해양 선박 산업의 공업 경쟁력이 끊임없이 강화돼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25.1% 증가했습니다. 국가해양정보센터 해양경제연구실 손석을 부주임은 2025년 해양어민의 1인당 순수입이 3만 8천 원에 달해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해주 제품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생산량은 3,860만 톤에 달해 1인당 해수 제품의 보유량은 27.6kg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2025년 전국 해양 관광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고 크루즈선 여객 수는 전년 대비 25.3% 증가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중점관측 해양과학연구기구의 개발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양장비 제조, 해상풍력발전, 해양약품과 생물제품업의 신흥산업을 둘러싼 산업화 투입이 부단히 증가돼 다원화 투자용자 플랫폼이 다그쳐 형성됐습니다. 손석을 부주임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혁신 성과가 용서점쳐 나오면서 심해탐사, 해양신에너지, 디지털화, 지능화 등 기술 장비들이 새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손석을 부주임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16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완성 시스템의 시범 응용공정 프로젝트인 삼엽 영항호가 일체형 조립을 완성했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천연가스 수화물 시추구역 지층공간 시추관측 시스템이 남해 1200m 이상의 수심 해역에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혁신의 효과성이 계속해 강화됐습니다.
0: 제48회 세계기농대회가 곧 상해에서 개막합니다. 현재 대회 준비는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64개 종목의 시설 구축 자재는 모두 반입됐고 경기장 기능실과 작업대 구조물 설치도 기본적으로 완료됐으며 각종 시설 장비에 최종 시운행이 들어갔습니다. 상해 국가회의 전시센터에 들어서면 8개 경기장과 약 21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전시관 안에서 직원들이 마지막 장비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해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사무집행국 경리부의 고잠범 부부장은 기자에게 대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리한 기반시설 물품 목록이 무려 13,088종, 약 100만 점에 달하며 정밀기기부터 작은 라사 하나까지 모두 확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전봉 부부장은 전문 부문과 경기장 경리 그리고 후원사 등 관련 단위를 조정해 함께 개봉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회 진행 과정에서 물품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와 개인 봉사 구역에서 호텔 접수 종목의 호텔 불연투 장면은 실제 호텔 환경을 모방하도록 기본적으로 구축을 마무리했으며 패션 기술 프로젝트에 사용될 재봉틀 등 장비는 륙속 설치 중입니다. 사회와 개인 봉사 구역 현장 분담 리효결 경리는 미용 종목에는 사진 한 장만 촬영하면 헤어스타일 디자인을 제안해주는 장비가 마련돼 선수 디자이너의 스타일링 작업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양 요리 조리와 레스토랑 봉사 두 종목을 최초로 결합하여 일반 식당의 실제 환경에 더 부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장의예술과 패션 구역 현장 분담 진경 경리는 경기 관람 체험을 높이기 위해 화예 종목의 검은 별빛 광 흡수 배경을 특별 적용해 선수의 작품이 조명 아래 더 돋보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관련 종목에는 외부 전시용 화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더 이상 선수들이 컴퓨터를 바라보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3D 모델링 등 디자인 결과물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생성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경 경리는 우리는 세계기능기구의 경기 시 선수 좌석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면적과 시설 장비 배치, 선수 사용 시 동선까지 모두 세계기능대회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 전 세계 선수들 모두 이 경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중앙방송총국이 17일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중앙방송총국은 이번 아시아 하계 체육경기대회의 중국 대륙과 오문지구 독점 전 미디어 권리와 독점 부문 허가 관리를 보유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의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과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 무역일체화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 금지 및 제한 상품 목록을 공식 발표하여 품목별 규제 규정을 세분화하고 업종의 규정 부합 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전자상거래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다졌습니다. 해당 부문 장관 샤카리예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거래 규모가 2020년에 4,760억 통계에서 2025년 3조 9천억 통계로 급증했습니다. 총가류는 7배 넘었고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소비의 빠른 확대는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디지털 기초시설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보급률은 92.9%이고 소셜미디어 활성 사용자 비중은 75.7%입니다.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해당 국가에서

0: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봉사를 구매한 국민의 비중은 32.1%로 약 3명 중 1명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품목별로 보면 의료, 신발, 스포츠 용품이 71.3%의 구매률로 1위를 차지했고 식품이 45.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각각 33.2%를 차지했고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등 세부 분야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최근 몇 년간 국가 전자정무 플랫폼 봉사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봉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업계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다그쳐 주민들의 일상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불 카드 이체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등 디지털 결제 방식의 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배송 수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창고 물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배송 체계의 품질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10개의 물류센터를 구축했으며 수도 아스타나와 최대 도시 알마티에 대형 창고 배송센터를 조성해 상품 회선과 최종 배송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스타나와 알마티에 주문 보관 및 처리센터 세 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며 총 면적은 29만 1,000평방미터, 총 투자액은 약 2억 달러에 달합니다. 완공 후에는 주변 지역의 배송 처리 속도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전자상거래와 물류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정공사와 중국 원통택배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했는데 일평균 업무량은 이미 3만 건에 달하고 택배 네트워크는 전국 3천여 개 거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알마티주의 천치항 프로젝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량측은 물류 정보 시스템 연계, 복합 운송, 종합 환적 센터 및 최종 거점 구축 등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우정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동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 시장을 겨냥한 카자흐스탄판 러시아판 경동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 공간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경제 발전이 자국의 소비 디지털 전환이라는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 물류 중추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경 간 무역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류 기초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정치 지원 환경이 최적화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9년까지 전자상거래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8.5%까지 끌어올려 현지 제조업과 소매 봉사, 중소기업이 더 넓은 지역 시장에 진입하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의 전자상거래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중국과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의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0: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0: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문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변강의 풍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화를 이루어내는 내몽골 얼군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북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비전 실현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첫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하고도 장엄한 날입니다. 우리는 전당 및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분투해온 빛나는 노정을 돌이켜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앞날을 전망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하고자 이 자리에서 성대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당주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열렬한 명절의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인민을 대표해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0: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우리는 중화의 대지에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더 높은 기세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동지들, 벗들, 세계적으로 중화민족은 5천여 년의 유구한 문명 역사를 이어오며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해 불멸의 기여를 한 위대한 민족입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되면서 중화민족은 나라가 굴욕을 당하고 인민이 고난을 겪고 문명이 매몰당하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 됐습니다.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중국인민은 용감히 반항에 나섰고 애국지사들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성지로했습니다. 태평천국운동, 무술변법, 의화단운동, 신해혁명이 잇따라 일어났고 다양한 구국방안이 잇따라 제기되어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구국운동을 선도할 새로운 사상과 혁명 역량을 결집시킬 새로운 조직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10월 혁명의 포송이 울리면서 막스 레닌주의가 중국에 전파됐습니다.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위대한 각성을 하고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의 노동운동이 긴밀히 결부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시대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탄생한 것은 천지개벽의 대사변으로서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발전 방향과 행보,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전도와 운명, 나아가 세계의 발전 추세와 발전 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된 그날부터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진행한 모든 분투, 모든 희생, 모든 창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백절불굴의 의지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북벌전쟁, 토지혁명전쟁, 항일전쟁, 해방전쟁을 치르면서 무장혁명으로 무력에 의한 반혁명을 반대,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라는 세계의 큰 산을 뒤엎고 인민이 주인이 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으며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실현했습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로 우리는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 처해 있던 구중국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산산이 흩어진 모래알과도 같던 구중국의 국면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열강들이 중국에 강요한 불평등 조약과 제국주의가 중국에서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철저히 폐지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영영하고 억센 분투로 세계를 향해 장엄하게 선언했습니다. 중국인민은 일도 섰고 중화민족의 유린을 당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여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권호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병강의 풍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화를 이루어내는 내몽골 얼군시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군화가 굽이굽이 흐르는 내몽골 자치구 얼군시 몽골 실류 소목 실류촌은 온통 금빛으로 물든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층층이 우거진 숲은 금빛으로 물들고 초원은 점차 누렇게 변해갔으며 들판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때면 많은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위치해 있는 실류촌은 삼림, 습지, 초원이 함께 어우러져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합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재배업에 의존해 산업구조가 단일했고 주민 상당수가 외지로 나가 일하면서 마을 공동화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지켜본 몽골 실류소목 림강생산대의 당지부석이 우덕생은 예전에는 마을이 소득이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민박집과 식당을 차린다면서 성수기에는 숙소를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류촌 동북 방향에는 오락계장원이라는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책임자로서 전일민은 이곳에 10여 년간 뿌리 내리고 팀을 이끌어 평범한 농경 작업 거점을 유명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국경의 강을 가진 우리가 기후도 쾌적한 좋은 환경에서 자연의 산수를 지속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지 내 과학보급 재배단지에 들어서면 갖가지 특색 과일과 채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농경 체험 학습과 수확 체험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온실 비닐하우스에는 공루와 채소, 과일 작물을 재배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사교실도 운영합니다. 재배단지 직원은 아이들은 이곳에서 곡식과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농사일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광지에는 강가 카페 같은 특색 프로젝트도 구축하여 국경 풍경, 농사 체험 학습, 레저 오락을 결합함으로써 현지 문화 관광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몽골 실류 소목의 부소 목달인 장정은 수목에는 현재 420여 개의 관광업 경영허가 있고 매년 연인수로 약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실류촌 주민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해 주었습니다. 관광지는 수확관리와 보호, 관광봉사, 특색 음식업 등 약 150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관광지 내 레바 체험관 등은 모두 현지 농목민 가구가 직접 생산한 과일과 채소, 가축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제품의 직접적인 유통 판매 통로를 열었습니다. 또한 유체 자원을 활용해 정밀하고도 심층적인 가공을 진행하고 특색 문화창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전일민은 외지에서 생활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발전하기로 선택했고 현지 유휴노동력은 기본적으로 현지 취업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반원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021년에 절강성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문화관광 홍보 보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원량은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고향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문화, 관광의 융합은 풍경을 수익으로 바꾸는 효과를 낳고 부가유체대두과학혁신센터는 현지 농업의 과학기술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었습니다. 부가유곡 프로젝트 과학기술시험장의 장춘현 소장은 고위도 유지작물 6종에 최적화된 천연시험장인 이곳은 배육기간이 짧고 수확량이 많으며 기름 함량이 높은 유체의 우량 품종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은 이미 여러 우량골간 교배친을 선발 육성했고 일부 신품종은 증산폭이 40%를 넘었으며 여러 품종이 국가와

0: 자치구 구역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시험장은 러시아와 몽골국의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경 간 협력을 추진하고 북아시아 한랭지역 농경지에 적합한 요지작물 품종을 선별하여 요지작물 공급 안보를 위한 종자자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장춘년 소장은 관광객이 현대 농업과학기술을 보고 육종 이야기를 요약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험장은 과학보급 참관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은 시험밭에 들어가 품종 비교 시험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얼군하 오른쪽 기슭에 위치한 이 국경마을은 새로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북극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비전 실현에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유럽 북극 정상회의가 13일부터 14일까지 핀란드 북부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유럽 동맹이 북극 지역에서 전략성과 주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며 또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의는 핀란드 올포 총리가 주재하고 독일 메르츠 총리, 단마르크 프레데릭센 수상 등 유럽 각국 정상들과 유럽리사회 코스타 의장, 유럽동맹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카라스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유럽동맹의 공동 북극 정책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럽동맹 집행위원회는 올가을 새로운 북극 전략과 행동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공동성명은 러시아를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중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유럽 동맹의 북극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군사 기동성, 국경 간 상호 연결성 그리고 유럽 동맹 최북단 지역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해역 상황 인식, 위성 활용과 정보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육지와 해상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며 나토와의 조율과 상호 보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코스타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동맹이 2021년 북극 전략에서 확정한 기후 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협력 등 우선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이 유럽과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동맹은 비유럽 북극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단마르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단마르크 등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프레데릭센은 14일 단마르크, 그린란드, 미국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자신은 해결 방안을 찾는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타와 칼라스는 단마르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유럽의 북극 안보 요구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를테면 범대서양 협력을 통해 방어를 강화하려 하면서도 그린란드 문제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인 것입니다. 관련 이견이 아직 해결

0: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 의존과 자국 이익 수호 간의 모순은 유럽 동맹의 북극 3호 관련 행동 여지를 계속 제한할 것입니다. 안보 요구 외에도 유럽 동맹은 북극 지역에서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성명은 핵심 원자재, 공간 기술, 해상 운송, 상호 연결성, 관광 등 분야에서의 발전 기회를 열거했습니다. 다만 유럽 동맹이 정책 주장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실현하려면 자금과 조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북극 프로젝트가 우선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회원국들이 출자 규모와 비용 분담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유럽 동맹의 북극 참여 확대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점검합니다. Hello. 사업이 무너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게가 넘어가고 통장이 비었을 때 그는 도망치는 대신 거래처를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지키느라 몇 년을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약속한 날짜만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자 먼저 손을 내민 건 예전의 거래처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기한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건 그의 사업이 아니라 그의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켜낸 행동이었습니다. 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을 잃으면 다시 벌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돈은 좋은 날의 재산이고 신용은 무너진 날의 재산입니다. 네, 오늘 지킨 작은 약속이 내일 우리를 일으키는 미천이 될 겁니다.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중성의 외침, 평생의 응답, 길림성 옹군 우속 옹종 애민 사업 선진개인 두병권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필부지용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제도, 공간계획체계, 자원총량관리 및 전면적 절약제도, 자원요상사용 및 생태보상제도, 환경정비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시장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 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지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조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혁신이자 개혁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 기능을 통합 최적화하고 자연 자원부를 구성하여 존 이민적 소유의 자연 자원 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 공간 용도에 대한 관리 통제 및 생태 보호 복원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생태 환경부를 구성하여 각 관계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생태 환경 보호 직책을 통합하고 생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각종 오염물 배출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직책을 동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측,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측,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생태환경품질감축사무 권한의 상부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정오염물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 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 토지 조략 사용 제도, 소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녹색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환경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상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종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문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종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종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0: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차옥에는 존망교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전을 주목해봅니다. 네, 체제의 굴레를 벗어 던져야만 비로소 지능의 동력을 분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 직결의 주요 플랫폼이자 프로젝트 건설의 주전장인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자치 개혁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 본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생 동력을 충분히 활성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전 자치주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8월 17일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연변 선도식품유한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설비가 고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4톤 용량의 대형 무균탕크 20여 개가 줄늘어니 늘어서 있고 멸균기, 균질기, 전자동 주입기 등 지능화 설비가 가지런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종횡으로 교차된 밀폐관이 전반 생산 라인을 연결시켜 무접촉식 작업을 실현했습니다. 회사 장남박 이사장에 따르면 전에는 감주 1톤을 빚으려면 7명에서 8명이 일주일가량 작업에 매달려야 했는데 지금은 하루 생산량이 30톤에 이르고 6명의 작업 일꾼으로 충분해 생산 능력과 품질이 동시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회사는 16년간 감주 생산에 주력하면서 5차례 갱신과 승격을 거쳐 현대화 표준화 작업장을 개설하고 현재 8갈래 선진적인 전자동 생산 라인을 구축했으며 45가지 특색맛 제품을 연구개발 출시했는데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현재 제품은 동북 삼성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다음 단계는 북경 전진 하북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여 내 연변 특색의 감주가 동북을 벗어나 전국으로 향하게 할 다산입니다. 네, 장남박은 기업의 발전 전망에 대해 신심을 내비쳤습니다. 네, 연변 선도식품 유한회사는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에 입주한 후 정책신청, 발로 확장 등 면에서 개발구의 맞춤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개발구에서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본업에 발붙여 기업을 위해 봉사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네, 연결국제공항경제개발구 당정방공실 포주임 고림양은 금융봉사, 시장확대, 살뜰 보장 등 세 개 면으로부터 기업의 혜택을 돌리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의 접목 플랫폼을 구축하여 7개 우수 기업의 은행 신용 한도 2천만 원을 쟁취해주고 또 기업을 위해서 장려 보조자금 150만 원을 신청 지급해 기업의 용자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기업 성장이 개혁 발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개혁 전 연변 각급 각 유형 개발구와 기능구는 14개로 국가급 성급 개발구 12개, 국가급 기능구 2개를 포함했습니다. 일부 개발구의 배치가 분산되고 직능이 범위를 초과하고 효능이 부족한 등 단점에 비추어 자치주는 기구 간소화, 직능 재정립, 산업 승격, 요소 보장 등면에 초점을 두고 정돈과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 중심을 산업 발전이라는 주업으로 회복시켰는데 개혁 정돈의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통합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산만한 발전 모식을 단호히 배제했으며 개발구의 질적 향상과 기구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연령도 신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를 개발구 관리 목록에서 퇴출시켜 전 자치주의 개발구 수를 12개로 줄였습니다.
요효자산 활성화를 요형별로 추진하여 국유자산의 배치와 사용 효율을 높였습니다. 사회사무 분리 임무 또한 순차적으로 실행해 활용 변경 경제 합작구, 연길 고도신기술 산업개발구의 보건건강봉사 직능분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직능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러 개발구에서 산업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봉사를 최적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구 간소화 통합은 단지 기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품질 발전에 효능을 더해줬습니다. 기구 편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발구의 주요 책임, 주업에 초점을 두고 내부 기구 설치를 최적화하고 2급 내부 기구를 전면 폐지해 관리 등급을 간소화하고 인원 배치를 최적화했습니다. 한편 체계적인 개혁을 거쳐 전자치조 개발구 관리기구를 11개에서 10개로 줄여 경제료 내부기구의 비율을 88%에 도달시켰습니다. 또한 인사보수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전문개혁방안과 근무지 설치, 성과평가, 보수분배 등 5가지 보조세책을 발표해 고착된 모식을 타파하고 간부 대우의 사업 열성과 창업 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산업의 질을 높이고 요소 효율과 봉사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 연변자치조는 개발구 산업 총적 배치 지침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각 개발구의 주도 산업과 보조 산업을 다시 확정해 산업 구도와 발전 방향을 한층 더 명확했습니다. 요소 보상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개발구의 재정, 토지, 자산, 채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토지 양도금 관리 방법과 공업 용지 표준지 개혁 방안을 내오는 등 요소 보상 강화를 통해 개발구의 혁신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권한 이양 개혁 또한 정밀하게 실행해 여러 개발구의 직능 위치와 산업 특색에 따라 개발구마다 한 가지 정책의 차별화된 관리, 책임 배당을 실시하고 보류, 반환, 이양할 경제 직능 사항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경영 환경을 꾸준히 최적화하고 산업 발전에 옥토를 다졌습니다. 네, 고질적 폐단을 타파해야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고 주업에 발붙여야 산업을 흥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 연변에서는 기업의

오염 해소부터 지적 산업단지 육성까지 기존 자원 활성화부터 신규 프로젝트 집결까지 개혁이 내놓은 성과가 그림없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출발한 여러 개발군은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수립하는 본진의 기세로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따라서 지능 발전의 길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종성의 외침, 평생

등의 응답, 길림성 옹군 우속 옹정예민 사업 선진개인 두병권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연변저순족 자치조 영예원에서 한 중년 남성이 로 전사의 무릎을 정성껏 안마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부드럽고도 차분하며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진심이 배어 있습니다. 로 전사들을 보살피는 이는 바로 퇴역군인 두병권입니다. 퇴역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군인으로서의 충성과 초심은 여전히 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983년 18세 두병권은 조국에 한몸 바치겠다는 뜨거운 포부를 안고 입대하여 장춘 모 부대 공병령의 전사가 됐습니다. 5년의 군 생활 동안 국방공사와 홍수구조 등 험난한 임무가 닥칠 때마다 그는 항상 명령에 즉각 응했고 앞장서서 달려나갔습니다. 1984년 이른봄 갈바람이 휘몰아치는 내몽골 초원에서 두병권은 부대를 따라 국방공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장기간 혹독한 야외 노동에 젊은 전사들의 다리가 시큰거리고 뻣뻣해졌지만 그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85년 송화강 구태 구간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닥치게 됐습니다. 두병권이 소속된 주교련은 밤새 비해 주민 대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며칠 동안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그다 보니 뼈를 파고드는 냉기에 사지가 얼어들었고 물에서 나온 후에도 오랫동안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며 두병권은 차분한 어조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국가와 인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 힘들거나 고생스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대에서 힘차게 외친 총상은 그 후 그의 평생에 걸친 응답이 되었습니다. 1908년 두병권은 영예롭게 퇴역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복은 벗어도 군인의 정신은 빛바래지 않으며 신분은 바뀌어도 초심은 변치 않겠다고. 그는 부대에서 익힌 부식 방지, 보온 기술로 창업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랜 야외 작업과 물속 구조 작업 때 남긴 부상은 나이가 들수록 악화됐습니다. 관절은 거듭 붓고 쑤셨으며 밤마다 식은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른쪽 다리는 굽혔다 펴기가 어려워졌고 고동마저 점차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병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형 두병경의 덕분이었습니다. 형은 두씨 가문에 6대째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 양생법을 활용해 날마다 약초를 이용하고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종성 끝에 두병권의 몸은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병고를 직접 겪은 두병권은 타인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는 골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병강을 지키는 전사들, 부상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퇴역군이 그리고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대대로 전해온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소박한 초심 하나로 2010년 두병권은 형과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장백산의 천연 중약재를 활용하고 전통 요법을 계승하며 장인 정신으로 대중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네, 두병권이 평생 옹군우속 옹정애민 공익사업과 건강지원사업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힌 계기는 2020년에 한 차례 무료진찰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도무지 한 양로봉사기구에 초청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로 전사들과 로인들은 만성 풍습 골과 질환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이 부어올랐고 어떤 이는 손가락이 굳어 움츠러들었으며 어떤 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지긋한 조선족 로인이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두병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병관은 로인을 부축에 자리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바지단을 걷어올렸습니다. 로인의 두 무릎은 뻣뻣하게 굳어있었고 오랜 병증의 흔적이 명료했습니다. 약을 손바닥에 도로 문지르며 온기를 더한 그는 부드럽고도 정성스런 손길로 무릎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인은 서툰 한어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동무, 손이 참 따뜻하구만. 마음까지도 포근해지요. 그날 두병관은 줄지어 기다리는 로인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한 로인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언제 오겠소? 두병관은 정중하게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회사 설립일에 두병관은 생활이 어려운 전사들을 위해 무료로 건강관리를 해줬습니다. 그에게 군인을 옹호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며 약소 군체를 지원하는 일은 언제나 최우선이었습니다. 네, 기업의 성장이 더디더라도 로 전사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병고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는 민정국, 퇴역군인 사무국 등 부문에 적극 협력하며 전주의 영예원, 영예군인병원, 복지원과 재활중심을 오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 5천여 명의 퇴역군인, 독거로인, 장애인들에게 무료 건강관리를 제공했으며 500여만 원 상당의 보건용품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 군영 방문 활동을 펼쳐 일상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장병들의 근골격 손상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 지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두병관은 그들은 국가의 평안을 수호하고 나는 그들의 건강을 지키리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대대로 내려온 비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두병관은 연구에 몰두하고 과감한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기업을 이끌고 장백산 지역의 민간 고전 처방과 전통 치료술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했으며 풍부한 종약제 자원을 토대로 풍습골과 질환, 타박상 등 흔한 질환의 처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치료법을 최적화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가 창립한 두가원은 길림성 전통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두씨전승 종합치료수는 연변자치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는 길림성 과학기술청 중점연구개발 프로젝트 두 건을 주관했으며 길림성 과학기술진보 3등상, 연변 과학기술진보 2등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따냈습니다. 네, 기업의 성장은 사회의 뒷받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회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에게서 창업과 두 가지 옹호 사업은 하나의 초심에서 비롯된 려정입니다. 이제 곧 환갑을 앞둔 두병관은 제2차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퇴역군인에게 두씨 고전치료술을 무료로 전수하여 그들의 창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연변의 지역적 우세를 활용해 장백산 자연경관과 두만강 변경 풍경을 기반으로 한 건강 관광 종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무형문화유산과 건강양생산업 두 가지 옹호 공익사업이 심층적으로 융합되는 장으로 될 예상입니다.
네, 입대 당시의 힘찬 외침은 중성에 대한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짝필, 산에 부, 갈지, 날렐 용, 필부, 지용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필부의 용기, 지략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혈기에만 의지하는 작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네, 춘추시대의 월나라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월왕구천은 모진 수모를 다 겪었으며 월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천은 이 원수를 꼭 갚으리라 결심하고 월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제 주제를 몰라 월나라와 적을 지었고 결국 패선했습니다. 무수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는 나의 옥보입니다. 내가 개과 천선하도록 백성들 모두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이어 구천은 설선수범하여 검소한 생활을 하고 직접 밭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심은 곡식이 아니면 입에 대지 않았고 아내가 천을 짜서 만든 옷이 아니면 입지 않았습니다. 또 법령을 제정할 때에는 백성들의 리익을 충분히 고려했고 백성들이 싫어하면 이를 취소했으며 백성들이 부족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은 수성 보완했습니다. 생산을 촉진하고 출산을 권장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시했으며 10년간 조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펴니 백성들의 살림이 점점 윤택해지고 집집마다 3년치 식량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구천에게 이렇게 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월나라 백성들은 주군을 마치 부모와도 같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반드시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 하고 신하된 도리로 모두가 주군의 원한을 풀려고 합니다. 하여 오나라와 싸운다면 그 누군들 죽을 힘을 다하지 않겠나이까. 오나라와 결전을 치를 수 있도록 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구천은 오나라와 싸울 시기가 성숙되었음을 알고 백성들의 정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훈시를 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현명한 국왕은 그 군졸이 저금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품행이 좋지 않을까 공을 탐해 무모하게 진격하거나 전장에서 도망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지금 오왕 부차는 수많은 정리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품행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으며 자신의 군사가 인수가 적다고만 말한다. 작전에 있어서 인원수의 많고 적음이 제일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오나라를 멸하려 한다. 나는 너희들이 일세 혈기와 용기로 필부지용 방식으로 싸우기를 바라지 않으며 모두가 명령에 따르고 함께 행동하기를 명한다. 목숨을 걸고 적을 베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 전장에서 도망치는 자는 옹벌을 받을 것이다. 네, 백성들은 부자간, 부부간, 형제간에 서로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 어느 군주가 우리의 왕처럼 백성들에게 이처럼 많은 은혜를 베푼단 말인가. 우리 어찌 이런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는가. 네, 기원전 473년 월나라는 오나라를 멸망시켰으며 오왕 부차는 자살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필부지용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재해

0: 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 둘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3: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뇌출에는 뇌혈관이 파열되면 혈액이 새어나와 뇌조직을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병이 갑작스럽고 흔히 심한 두통, 구토, 의식장애가 나타나며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뇌출혈과 뇌경색은 모두 뇌졸중에 속하지만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혈관이 발열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 막힌 것이므로 응급처치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여기고 모두 중풍이라고 통칭하곤 합니다. 네, 사실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 기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내려가면 뇌출혈은 1년 중 많이 발병하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주요 원인은 날씨가 추워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이며 특히 고혈압 환자는 혈관벽의 탄성이 떨어져 혈압 조절이 불안정하여 뇌출혈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뇌출혈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네, 첫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입니다. 뇌출혈은 보통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데 이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혼수, 혼란, 몽한 상태 또는 졸림 등과 같은 의식 수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팔다리 한쪽이나 양쪽에 무기력감, 저림, 마비 또는 감각 소실이 나타납니다. 언어장애, 이해장애, 안면근육마비, 안구운동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네, 때로는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됩니다. 네, 뇌출혈은 흔히 혈압 상승을 일으켜 두통, 메스꺼움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나 불규칙적이고 또 기타 심장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 한쪽 얼굴이나 몸의 근육이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상술한 증상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나타나면 네, 반드시 응급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종입니다. 9월 10일 꽃피는 돈왕 상사나 예술연구와 응용전시회가 심수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는 대막수호자, 모사와 문헌, 화훼작품과 장식무늬, 건축설계와 국내 중기, 일상 속의 불꽃, 돈왕의 아름다움 5개 부분으로 나뉘며 유명 예술가이며 설계가이며 교육가인 상사나가 돈왕을 지키고 전승하고 혁신하는 일생을 주선으로 상사나의 돈왕 모사, 화훼 스케치, 무늬 연구, 설계 응용 등 3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로써 상사나가 모사에서 연구로, 연구에서 창조로, 창조에서 생활로 나아가는 문화 전환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전시 기획자이자 상사나 작업실 창시자인 황현자는 상사나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돈왕을 알고 돈왕을 이해하며 돈왕을 좋아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수단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황현자는 전시는 과거 단순한 전시와 달리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취지를 두었는데 그 아름다움의 배후에는 국가의 힘, 사회가 기여한 긍정적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며 이로써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 문화의 두터움을 감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상사나가 어린 시절 장대천이 남긴 선묘 원고를 바탕으로 모사한 관무량 수경변 원본, 부친을 따라 모사한 사유보살, 연등보살 원본, 21살 때 아시아태평양 평화회의를 위해 설계한 평화비둘기 비단 두건과 경태란 대원반, 1997년 향한 귀환을 기념해 창작한 영원한 자경화, 그리고 본인을 바탕으로 한 산화인형 문화창의제품 등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1931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난 상사나는 돈왕연구원 초대원장 상서홍의 딸입니다. 12살 때 그녀는 부친을 따라 돈왕으로 와서 막고굴 벽화와 채색 조각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50년 귀국 후 그녀는 세중국 공예미술 교육 사업에 투신했습니다. 상사나는 민족적이고 과학적이고 대중적인 설계 리념으로 인민대회당, 민족문화궁, 수도극장 등 국가 중점 공정의 장식과 설계를 주도하고 참여했습니다. 또한 중국 돈왕 역대 장식 문의 등 전문 서적을 출판했으며 중국 문학예술계 연합회 평생공로미술가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꽃피는 돈왕은 상사나의 대표적인 전시 브랜드로 1914년 가동 이후 국내외 20여 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2월 13일까지 지속됩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1부 습균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향촌, 신비한 어젯날의 왕국 성촌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섬서 역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2026년 가장 아름다운 교원 마초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던 문답 특집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1부 습금평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표대 보고에서 18차 당대 이래 우리 당은 리론탐구와 리론혁신을 과감하게 진행해 중단 리론혁신 성과를 이룩했으며 그 성과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된다고 지적하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개괄했으며 우리는 반드시 이 중요 사상을 장기적으로 견지하면서 부단히 풍부히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하고 통달하고 실천하려면 우선 이 사상의 주요 내용으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관점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중요 사상은 내용이 풍부하고 심오한 천리가 담겨있는 바 개혁과 발전과 안정, 내정과 애교와 국방, 당과 국가와 군대 건설 등 여러 면에서 포함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이 중요 사상의 핵심 내용을 8개 명황으로 개괄하고 당중앙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이 기초에서 10개 명황으로 확대하고 구체 내용을 조정해 더 충실히 했습니다. 10개 명확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 리론적 빌딩을 받쳐주는 조치의 부분으로서 이 중요 사상의 기본 골조가 됩니다. 따라서 10개 명확을 파악하면 이 중요 사상의 주요 관점과 기본 정신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개 명확을 깊이 있게 터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13개 방면의 성과와 결부시키고 연계시켜야 합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국정 운영 리듬과 성과 및 경험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13개 방면의 성과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이 지도한 결과로서 일련의 중요한 독창석 성과로 이 중요 사상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13개 방면의 성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을 보다 더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행동 강령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종료 사상은 튼튼한 리론적 기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지도하는 과학적인 포치와 최상위 설계도 있는 바 이것이 바로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14개 견지입니다. 14개 견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름을 견지하며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견지하고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를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를 견지하고 발전 과정의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며 이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한나라 토지제도를 견지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14개 견지는 신시대 우리 당의 국정 운영의 중대한 방침과 원칙을 고도로 관계라고 과학적으로 개괄했으며 각이한 시기에 형성된 우리 당의 기본 강령, 기본 경험, 기본 요구를 통합해 발전시켰습니다. 14개 견지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이 중요 사상을 관찰하는 실천적 요구로서 신시대의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략을 구성합니다. 셋째,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체계를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마크스주의 철학, 경제정치학, 과학적 사회주의가 관통되어 있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은 신시대의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과 관계되는 일련의 중대한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를 깊이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한 데 기초해 신시대의 어떠한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어떠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어떻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어떠한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답하고 새로운 시야로 공산당의 집권법칙, 사회주의 건설법칙,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는 상호 호응하고 서로 연계하면서 신시대의 중국 독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총체적인 목표, 총체적인 임무, 총체적인 배치, 전략적 배치와 발전의 방향, 발전 방식, 발전의 원동료, 전략적 절차, 외부 조건, 정치적 보장 등 기본 문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며 논리가 엄밀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내적으로 통일된 과학적 이론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습권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터득함에 있어서 반드시 10개 명화,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를 서로 연계시키고 관통시켜 이 종료 사상의 기본 관점, 핵심 요의, 과학체계, 근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의 혁신 이론의 사상적 위력과 실천적 위력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이 종료 사상을 관찰 실시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생님의 향기.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신비한 어젯날의 왕국 성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예스럽고 소박하며 아늑한 성촌은 중국 시절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명총시기 마을의 축소판입니다. 명산 무이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성촌은 천여 년 전에 송나라 때 조성됐습니다. 조씨와 림씨, 리씨, 3대 성씨의 가문이 모여 사는 성촌에는 많은 유족들이 남아있습니다. 성촌의 명소로는 거월 물루와 회계수제, 백제방, 홍봉묘, 리씨사당, 림씨사당, 조씨사당, 휘경루, 풍우정, 진사제, 신정, 나눈민가, 전후궁 등이 있습니다. 성촌은 사면의 성을 쌓고 북문인 회계수제와 동북문인 금병고조, 동남문인 경량류, 남문인 거월을 각광했습니다. 성 안에는 반들반들한 자갈을 깐 세 갈래 길이 장인 공자형으로 뻗어 있어 그 사이로 36갈래의 골목이 얼기설기합니다. 거리와 골목의 양쪽에는 배수시설이 있고 마을 밖으로 흐르는 강물을 끌어들여 북남향과 동서향으로 흐르는 두 갈래 물길을 조성해 조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맑고 단맛의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사당과 절, 가옥들이 소박한 모습으로 첩첩합니다. 건물의 벽에는 벽돌 조각이 화려하고 건물 안의 기둥과 대들보에는 목각물이 즐비해 건축과 조각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성촌 마을 밖에 위치한 초년은 동안 지하에 묻혀있던 마늘왕성 유적은 강남에서 가장 완整하게 보존된 한나라 때의 옛성 유적입니다. 산세에 따라 조성된 성과 성문, 성 안의 궁궐과 일반 가옥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실내 목욕탕은 국내 최초의 공중 목욕탕으로 국수도관과 배수도관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 밖에 사만요점의 한나라 문화재는 2000여 년 전에 벌써 아주 발달된 복근 기억의 금속 조조 기술과 도자기 기술을 보여줍니다. 왕성 요적의 동쪽에 민월 왕성 박물관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사진과 문자, 실물 등으로 꾸며진 박물관은 2110년 전 남방 지방 정권인 민월국이 홍성에서 멸망으로 향한 100여 년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한나라 건축물을 본따서 지은 박물관은 전시실 두 개와 복도 두 개로 되었습니다. 왕성 유족에서 출토한 많은 문화재들은 왕성의 어젯날 흥망성쇠를 잘 보여주는 매개물입니다. 성촌 제2의 가문인 림씨 가문은 이곳에서 천여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림과 사당은 성촌의 림씨들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결혼식을 올리며 집회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림과 사당은 사당의 유관 역사와 소박한 사당 건물, 현재 맛있는 음식으로 내외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모이산 시골물 문화 관광을 체험하는 장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촌은 줄곧 장수의 마을이었습니다. 1617년에 지은 백세방은 바로 명나라 신종 황제가 성촌의 백세로인 조소원을 위해 지어준 문루입니다. 문해량숙이란 장수를 뜻하는 커다란 복숭아숙이 놓여져 있습니다. 12개의 굵은 기둥이 받들려 있는 백시방은 문 3개의 너비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방 모양의 지붕과 나비 모양의 대들보가 아주 장관이며 오늘날까지도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장수와 복을 의미하면서 이 백시방을 경유하는 습관을 지켜옵니다. 조씨 사당 중에 있는 고월 다방은 모두가 예스럽습니다. 명나라 때의 팔걸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역시 명나라 때의 탁상에 놓인 향긋한 차한들을 마주하면 오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촌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관광객들이 이 다방에서 차 한잔하면서 성촌의 유관 역사를 듣고 성촌만이 갖고 있는 고풍스러운 운치를 피부로 느낍니다. 성촌의 풍부한 전통 민속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좁미도입니다. 신부가 시집을 가기에 앞서 신랑 집에서 가져온 쌀을 되에 담아 머리 우러 끌어올려 친정 아버지나 오빠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신부가 가마에 오를 때는 친정 숙모가 신부를 안아서 가마에 태우고 친정집 흙이 묻지 않은 새 신발을 신부에게 신겨줍니다. 그 밖에 모이산 방언으로 펼치는 공연 또한 성촌에서 유명한 볼거리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 국화.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섬서역사박물관입니다. 섬서성 서안시 연탑구 소채동로 91호에 위치한 섬서역사박물관은 섬서역사문화를 수장하고 전시하는 중국 고대 문명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섬서역사박물관의 전시는 1944년 6월에 성립한 섬서성역사박물관입니다. 1949년 서안 해방 후 박물관은 수차 개명과 소속 단위 변경을 거치면서 선화하여 서북역사문물진열관, 서북역사박물관, 섬서성박물관 등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20세기 70년대 관내 문물이 많아지고 전시청이 부족한 원인으로 주은대 총리의 지시 아래 1983년 섬서성 정부가 신관 건설을 가동했습니다. 1991년 6월 20일 우리나라 첫 번째 대형 현대화 국가급 박물관인 섬서역사박물관 신관이 완공되었습니다. 섬서역사박물관의 부지면적은 65,0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55,6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건축은 중앙이 전당이고 내 구석이 숭루인 당나라식이 궁전식 양식을 본따서 지었고 중축이 대칭되고 주체건물과 종속건물의 질서가 아주 정연합니다. 건물 색채는 흑백, 회색, 다색을 바탕으로 하고 중국 고전 궁정건축과 정원건축을 긴밀히 결부시켜 민족 전통과 지방 특색을 겸비하는 동시에 시대적 풍채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섬서 역사 문화를 수장하고 전시하는 중국 고대 문명의 예술의 전당으로서 섬서 역사 박물관의 수장 문물은 171만 7,950점에 달하고 그중 소중 문물로 선정된 것은 2만 1,000여 점에 달합니다. 문물 시기는 상고시대 인류가 사용했던 간단한 석기부터 1840년 전 사회생활 속에 사용한 각종 용기를 망라해 시간 간격이 100만 여년에 달합니다. 문물의 수량이 많고 종류가 구전하며 품위와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중 상주시기 청동기와 역대 도자기용, 당나라 벽화, 금은기 네 가지 문물이 가장 유명합니다. 섬서 고대 문명이 관내의 핵심 전시입니다. 2018년 5월 18일 전면적인 개소를 거친 전시청은 면적이 4,600평방미터에 달하고 문명의 요람, 동방제구, 대한위풍 등 7개 단위로 나뉘어졌습니다. 전시는 3,000여 점의 문물을 통해 섬서가 구석기 시대 초기부터 아편전쟁 시기에 이르는 발전 역사를 보여준 가운데 주, 진, 한, 당 등 시기의 휴황한 문명에 중점을 뒀습니다. 1층에 위치한 당나라 벽화 진품전은 20여 채 당나라 묘지에서 출토한 근 600폭의 정품 벽화들을 전시했습니다. 그중 당나라 시기 사회생활을 생동하게 묘사한 객사도, 마구도, 궁녀도 등 82폭의 벽화들은 1급품으로 선정된 소중한 문물입니다. 역시 1층에 위치한 대당의 보물 하가촌 출토 문물전은 1970년 하가촌에서 출토한 문물들을 전시했습니다. 천여점에 달하는 문물들은 각종 금은기, 화폐, 완전한 의학기구 등을 포괄해 당나라 생활 풍채가 아주 짙습니다. 2024년 5월 18일에 개방한 진안관에도 여러 멋진 전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안 문명 주제전은 진나라 병마용, 두호부 등 스타 전시품과 최초로 전시한 한나라 고선 등 730여 점의 문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진안 문명 특별전은 도시와 기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고 황후 옥새, 도금은 대나무 마디 훈로 등 소중한 문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섬서 역사 박물관은 각종 문물 복구전, 임시전, 온라인 전시, 교류전 등 행사를 펼치면서 문물 복구 과정과 기회를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섬서역사박물관은 문화 전승과 교육면에서도 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2017년 교육부 첫진 전국 중소학생 연학실천 교양기지 명단에 편입되었고 선호하여 국가 1급 박물관, 전국 문명 단위 등 수많은 영예를 받으며 전국 방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박물관 중 하나로 거듭났습니다.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산천.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6년 가장 아름다운 교훈, 마초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원래는 제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근 하남 청주의 체육교원 마초군이 2026년 가장 아름다운 교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조리등 동아리를 구성하던 데로부터 카메라를 들고 단편 영화를 촬영하는 데까지 그는 무대를 어린이들에게 맡기고 춤과 카메라로 어린이들의 요년을 빛냈습니다. 마초군은 금사수학교의 체육교원입니다. 몇 년 전 그는 학교 동아리 학생들을 이끌고 미니 영상을 촬영하며 조리등 운동을 하고 학교 일상과 결합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교사절 마초군은 2026년 가장 아름다운 교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영예에 그는 매우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저를 크게 고마워 주었습니다. 이로써 끊임없이 탐구하고 어린이들에게 더 많고 더 좋으며 더 재미있는 수업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이 용예는 마초군의 큰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사절 당일에도 그는 새로운 단편 영상 작품 햇볕 아래에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작품에는 그의 아름다운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햇살을 받으며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심과는 새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여러 차례의 춤 연습을 통해 점차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고 반에서 친구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마 선생님을 따르면서 밖에서 많이 경험하고 시야도 넓히며 더 즐거워졌습니다. 반급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제가 춤을 정말 잘 춘다고 말합니다. 마초군은 작품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가 시야를 넓히고 인생의 가능성이 상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꿈을 좇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록할 가치가 있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창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교육자로서 앞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교수법을 탐구하고 더 재미있는 영화 작품도 많이 창작하겠습니다. 마초군과 무용의 인연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중 때 그는 공연팀의 일원으로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후는 국제무용대회 10강에 진출해 국가 2급 운동선수 영예를 얻었습니다. 춤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 됐습니다. 2016년 대학에서 보디빌딩 치어리딩 전공을 졸업한 마초군은 체육교원으로 됐습니다. 금사수학교원 후 그는 자발적으로 치어리딩 동아리 업무를 맡아 어린이들과 함께 기초 동작부터 연습했습니다. 당시 동아리에는 전문 장비가 부족해서 마초군과 어린이들은 빗자루, 물통, 의자를 훈련 도구로 삼았습니다. 학교 강의동 4층 모퉁이에 있는 200평방미터의 교실은 그들의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매일 오후 하교 종이 울리면 어린이들은 가방을 메고 이곳으로 달려와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 선생님과 함께 저녁 8시, 9시까지 연습했습니다. 2018년 조리등 대회를 통해 마초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춤과 어린이들의 학습 생활을 결합하고 이야기 줄거리를 더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체육 수업을 듣는 틈을 타서 빈 교실을 촬영장으로 쓰고 음향이 없으면 다른 교원의 미니 확성기를 빌렸으며 자신의 등장 처리가 되면 학생들에게 촬영사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빌린 낡은 카메라로 처음으로 촬영, 감독, 편집을 시도했고 여러 밤을 새워 마침내 첫 작품인 10분 휴식 시간을 완성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경력을 통해 그는 춤을 더 높은 수준의 단편 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마초구는 사비 5천여 원으로 중고 카메라를 사고 인터넷 강좌를 통해 각본, 촬영, 감독, 편집 등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는 10부가 넘는 작품을 만들었으며 그중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대오 등 작품이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과정에서 점차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고 소심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고 무대에 서면서 눈빛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의 노력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는 그를 위해 전문 장비를 구입하고 보조팀을 꾸몄으며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촬영 현장에 찾아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춤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견지, 협력, 그리고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타인 눈에서 체육 수업은 비주요 과목이지만 그는 노력

0: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가 항상 지켜온 이름입니다. 그는 교과서 지식과 다양한 생활, 사유 화제를 춤에 녹여 학생들이 춤 연습과 연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바른 가치관을 소개했습니다. 마초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들은 일을 하면서 배웁니다. 이란 교육은 단순한 설교식 교육보다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육은 결코 엄격한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여유로운 온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무심한 듯한 태도는 결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동한 말기 정치가 조조입니다. 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동한말 정치가 조조의 자는 맹독이고 폐구, 오늘의 안희송 호현 출신이다. 조조의 원래 성은 하후인데 그의 부친 조숭이 어려서 대환관인 조동의 양자가 돼서 성을 조씨로 바꾸었다. 조조는 어려서부터 글에 능했고 무예가 출중했다. 조조는 독서를 결리하지 않았는데 특히 병법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손자 병법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책 중의 하나였다. 조조는 황건 봉기 병정에서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냈다. 그후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고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다. 한 헌제 용한 원년에 조조는 헌제 유럽을 옹립하고 태후와 소제를 죽인 후 스스로 상공으로 자처하면서 조정을 좌우지했다. 조조는 헌제의 이름을 빌어 북방의 할거 세력들을 평정해 나가면서 중국 북부 지역을 점차적으로 통일해 나갔다. 208년 성상이 된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남하하여 선군과 유비 징벌에 나섰는데 선군과 유비 연합군에 의해서 적벽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213년 조조는 위공으로 자처하고 위나라를 세웠다. 216년 조조는 위왕의 자리에 오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했다. 조조의 모사인 순욱은 조조의 장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조조의 첫 번째 장점은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용병술이다. 그는 사람을 중용할 때 무엇보다 능력을 중시했으며 일단 기용했으면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는 동용된 인재의 과거를 묻지 않았으며 학력이나 인품이 뒤떨어진 사람도 재능만 있으면 길을 펼 수 있게 했다. 조조는 적과 내통한 부하를 용서할 정도로 관대했으며 세인들의 험담이나 비방에 현혹되지 않았다. 이런 일화가 있다. 조조의 최대 업적이 하나인 오한 정벌대 일이다. 많은 신하들이 오한 정벌의 무모함을 말렸으나 그는 원정에 나섰다. 천신 만고 끝에 승리를 거둔 조조는 성으로 돌아와 정벌을 말렸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신하들이 겁에 질려 이 그류를 묻자 조조가 이렇게 말했다.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소. 만류하는 신하들이 있었기에 더욱 치밀하게 교육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소. 그들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오. 이 같은 용병술이 조조가 삼국시기 선권과 유비보다 휘하게 많은 인재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두 번째 장점은 결단력과 임기 응변 능력이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확신이 서면 지체 없는 공격을 감행해 승리를 거두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에 대처하는 임기 응변도 뛰어났다. 세 번째 장점은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상벌 시행이다. 그는 법 집행에 예외를 두지 않았으며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히 구별해 처리했다. 네 번째 장점은 솔선수범과 검소한 생활이다. 평생을 마란장우에서 생활한 조조는 전투에 늘 솔선수범했으며 조략과 검소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 조조는 중국 역사상 둔제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인물로 이름이 높다. 후한 말기에는 오랜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해지고 농민들의 요량이 길어올라 농업이 피폐해졌다. 조조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기구, 씨앗, 식량 등을 국가가 빌려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농산일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둔전관을 파견해서 농사를 지도 감시하고 수확한 농작물의 50% 이상을 국가에 바치도록 했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의 특징은 이른바 군농일치에 있다. 즉 황폐해진 농토를 군인들로 하여금 개발 경작하게 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면서 요사시에는 전장에 나가 싸우게 했던 것이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로 농민이 곧 군인이자 군인이 곧 농민이 되었던 셈이다. 이란 돈준제는 호족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했다. 조조는 돈준제를 통해 군비를 조달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삼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조조는 그 당시 수준 높은 문학가였다. 그는 특히 악부시라 불리는 시문학 장르에서 뛰어났고 한 구절이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오은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조조가 활동한 시기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의 연호를 딴 건한 시대이다. 기재에 따르면 조조는 문학을 사랑해서 많은 문인들을 불러들였으며 두 아들 조비, 조식과 함께 시부 창작에 재능이 뛰어나 권한 문학을 크게 일으켰다고 평가되었다. 권한 문학의 특징은 문장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며 전란의 비참함을 노래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홍교운 감정을 담기도 한다. 정사 삼국지의 주소 부분에 따르면 조조는 낮에는 군사 전략을 궁리하고 밤에는 요교 경술을 읽으며 사색에 잠겼다고 한다. 또한 조조는 높은 곳이 오르면 반드시 시를 읊조리고 새로운 시가 나오면 음악에 맞춰 놀이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조가 대단한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조조는 궁전 건물을 짓거나 기계 설비를 만들 때 직접 설계도를 그리기도 했고 소예와 장기에도 능했다고 한다. 정사 삼국지의 위소 무지의 기편을 보면은 조조가 손자 병법 관련 문헌을 널리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13편으로 엮은 것은 물론 그것을 해설하는 주석을 달아 후세에 조언했다고 한다.

네, 끝곡으로 가을 연가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룡이었습니다.

만 이디 저 가다 못해 속고에 하마가 터셨네 자르드 사르드 메르지 없으니 훌리언 아버가 이 홍호육도 올라가 부르며 하는 그리도 알아라 막자시 암만 엘히니 오갓 소나들 차태 시랜들 바산 니근 혹 체르데 육을 부여긴 운둘 허스 안디기 돌라 나네 디버 헬나디기 호레게 테르문 엘히기 늘리엿 오갓 우한들 제라 텐텐 리옹이 바라하라 허은 자로 장준의 음숙순 호육 도락 불 울든 보내 흐머버 나르냐 그릇들 진이 호육 도락나 잠깐 소름 드셔서 사실아 진이 웅거 주스네 세인 우르르 맞네 이름짓 우르금 보인든 흐문의 배들 이들 조해 흐머지 삼사들 이홍 부인부희가 여세이제 으서 태미치 아흐민들 와치네 생과는 티네 외사 올지 중울숭의 멋토에 돌담 두발생 내매기 은기주 바른기하 진일해들라 우치김범 그 바테르 장준 흠스 이루 돌단 아흐미니 우주은 내매기 걸로해발 느글 시란드르 서가 비든 이디 도합을 양을 내흐니 에우리 삼사드 트릭 여흐라 바일란 리 홍태 허예구라 소가 이리히니기 오가 막조시 저글로 이홍 아서라 아흐타네 낫은 소들 은질 헤른 나스기 돌목은 정대호에게 아우 바르게 돌 은혼말 벗어든 리세 장수왕 정자욱인 허박은 정대호모야 이은질이야 헤른 나스대 미니 어벅층 늘 대호금을 힐라 이쪽까지 장수왕 정조긴 허벅은 정대호 벌에 허벅아 이홍상사 여러 바이들게 은진 미니 의적하네 서들고 두심을 장수왕인 허벅은 정대호하지 은흥민들 오셨으면 늘 이루세 말지 으굴로가 허시 대흔의 열가해 니금 무리 우철조 발마이 타이스 리용 보세사가 저사 여성치가 되게 아하 지 나딩이 대노하베라 생태호인지나 대노하베라 비응지라 하루분 답은 나스테 미니 늘어봐 리용금은 힐러 아? 리용금 힐러 와 볼든 타이스 리용하이 뭐가 한다 이런 하우득 청태호

천눈이 우젓 능기무 아구레이자 하하 천와드도 도스테 천눈이 해라서는 진리의 원진의 바닥이 이듬원지 탕문이 떠내기 앵사 지르근 힘이 도야가다 샌내 무득치 벌게지 끝무대에 원하스뚜른뚜른 해롤레기 맞게 우사트벌게 요구이 여름에 약스니 못베이지 여우비기 다가만지 여스버스 후거를 아실랏 땜누들 토리는 다이어서는 이미

0: 타이프가 큰대호하이니 차진탈렛 앞집지 속태가 계승대벌 샹링현 혈인귀치기다디자 타이프맥간 전태호인 후주오로그네 말해간다 알로후페스기도라가간 송이기발보는 막내들 따라스테인 벨레다 우르드니 허이득이 돌레긴 뿔테라도 호라라차 우르드니 훌륭이 메르짐스테인 샹링 나라도다 발레갓 샤르니아크 바이르제 오르드니 타이프 니홍아 우젠노든다 벨마스테 우리 부임이 오키 이미라 밤데 까치르고해 회회회회 창수왕인 각차회회군의 전태어대 텐내자도 이민미의 악범세 태호이란 헐렁들은 돌쟁이지 박시다간 젤버르제 누든 외쩌냐무거라 은위 벌벌대르댄 혜린비치기 샹링농사 풍식인 울게헷 수입혼 파오밭 때때르네 동생잣 구름뚜가네 수입혼허 도루디임베나 훈이 알르기 예가친 호율흥문의 적시자 깡 으드는 화뜨개발 까타락하는 길을 뿌리 가르흘러쓴 무등가산 샌딩그르르 사실에탑 하리웃은 호이에헬 야르가치네 말벌다 느끈 벌벌 처음은 그득 누구에들은 능인벌 류송산에게 때핵 호율흥흥의 바들이시 늘은 뭐 타이승인 해줬죠 이제 호특기 여자 내려간 꼴뚜바르 물포 독을 말하자 터미 닥쳤지만 정태훈이 해줘서 적재 처음은 깡 일득이 여자 놀란 바로 체크를 닥쳐서 마치면 털어가기라 정태훈 그래서 아 끼네 후주성간 속도 뭐 유하다군이여 제일 해보지 하라라 순신 울대 수혜훈의 파우 꼬름뚜가는 루 끝 동물의 희노이 타이승인 해조대에서 류송산 겔베스가스 호텔 바가다슬레에서 자세를 두면 처음인 터럭 타르스라 되는 각일이 합합하고 후이잖아 야물 거치기만 도와래 후나릉에서는 허이리에를 갇힌
1: 너는 누가 내걸 알라
0: 류송산에 갇힌
1: 류윤 비춰진
0: 흐바군 모나 으치기한 젤레가르벌
1: 타이스르간
0: 청태호기 토스르겐
1: 이르와르기
0: 흐르기 적는 것은
1: 약대하는 문화에 발 분할을 기하

같은 데서 있어. 그렇지, 내가. 류성산, 타이선의 우이다 솔로시, 강력한 타살, 청대호긴, 구이여시 타살라, 톡톡등번, 깡일디 아트골라. 대관의 우찬, 타이선의 우이야, 예라하, 바이러스벨레, 차대달라, 승리 차오나, 호텔 딜레가, 테라더라.

산 토슬랐던 돌단 차대탄 부제조대하선 풍리차오난 질핵이다인 지력인도도 까르까내일 대전한 월갓 타이승이절할 울질행위다 천태호 깔주발에서 탐을 졌은 자들란 광일디제레갓 가진구 풍리긴들은 캡치메라라 풍림베이야 청태호대 흑제승 조용나간 호실하이레와게 청태호 깔조제스텐 능글러신데들라 깡 일더 겐바타타도아센 그네가 가르무게 호치 호문 에차 헤들흥 볼단 풍림원 가라파타텔렌 가치텐 까블라르나스텐 깡일디헤레조 Tabana bacak, tabu mungkin kalah orang.